0: 这个月来还是有呢我这辆是公司学的月我也用过的人让我用过的人阿雷没意思你这辆月咱能打月吗这我还是就是什么的长欢哦我得多少股啊
1: 지게비엘아.
2: 맞지.
1: 급키큐라.
2: 실순다 제가르고이.
1: 올라. 초사게 카발리는 람사조고 키키. 키란데 미고슈이베.
2: 이. 허판신 고데. 로버치로서고이.
1: 알레. 전에 제일 키란다 조키바. 클라스타도 용도게.
2: 드그리. 헤. 허판신 유나. 마란소. 좀디 볼게도. 나 제비.
1: 좀디 볼라. 용아. 전에 제일 제요.
2: 용아.
1: 바이바이.
2: 좋아.
1: 고 민루도 교공 시진다시.
0: 랑게 가로 세시다 튀샤. 슈게블라.
3: 마 랑라 거기.
4: 공우예라.
3: 아.
4: 뒤에 전 참바유.
5: 地方的人给我搞到我这些上底下去意思了吗可是底下去玩了呗马瑞一年底哼徐斌他的卡斯鬼多了些哼你要嫁给我也真够得对的我这次先不过让婆婆找我去可是不得点一把得了年多不去你钱不是关注我搞不起是有点这个多嘛就钱的婆婆得看那些当拉大些用来看那得比那这个头人用啊你头上总得说说
6: 영아, 쟤네들이 범대 투배 바로 시고셔. 알로 대용 봐.
3: 파티. 네 직토 손도 고셔. 야면에 바르고. 야면에 녀장. 하산면에 수부 맞서다. 네기 터서 지동 숨어 미도 걸쳐. 취근아 되다. 가서 구두르샤.
4: 장게. 준담 된제네 된 탁취체. 디네야 준담 신다 수위에.
3: 你这是三万钱呢我就那么大卡路这些几个俺老师这边头上卡掉了爹是我能按你这样的在那儿休息没得做军队呢欠嘛你不同队的位用啊把这给多我呀对的你把这给别彻底切撒有些碎碎给让俺多可把切的给用啊
4: 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给
3: 나를 내 동디 소랑 동수로 시대샤 신다시 탐다
4: 다인다 다야도 내 섭주겹
3: 장게 소단 신기베
4: 응응 내 섭주시겹 워데드다 당부치 아마우미도에 녀딜림 디네세르다 심어도 까쩌리
3: 까쩌리
5: 请你进来。喂，嗯，俺米多不全部都是爹爹云呢，上头都落地木头鬼，他都从小用都养起。嗯，俺们小了有米。哼，没用一个气息。从小，到底给哪了？让给偏钱不妥去。 얘 돈 갈아시던 게 영원할 때 그러베
1: 진이 진라 제진 사다 취재 오목매죠 디리군 다기랑 기장구쇼 다님도 쉬옹 말베
5: 쟤는 성이 용도베
1: 공무소 성이 군다 나 레그유
3: 제디 랑슴제 마시시 진이 진라 심내 삼내 로고 춘의 매베 체드리시 하토네 보모미 다스시리 미글롱 쥐 삼셔봐 是吧
5: 제나장러 그대 공부 유나
1: 진이 친라 기랑기 키랑기 차세 드쇼가 군나쇼 나 이제 용톱 치히 뭐야 샹글레 티조 강배님 수태기 네트 가리유네 테가 레지셈바 저나쇼
5: 小姐，燃油呗。

0: Shita,
1: Yonga. Kungib Ayla.
0: Wazoo Kungse Sato Dunbe, Zersungi Kungse Jabe, Tunze Bema. Gupchi Yarda, Kungse Bamebdi, Nyalop Jola Ngurus Chita.
1: Zokimba, Kungse Jayedi, Tusi Jimdi Mutu Zoya Yomashi.
0: Tusi Jimdi, eh?
1: Oh, oh. Yi Nyakong, Kitan Glob Josunza, Nyanga Jusin Beto Tamba, Chokin Jerosina, Dende Nanda Yomashi.
0: Chenakalakaswa. I mean, my letter to Winda, Tunda Yuna, Chinzo, your lot you like it.
2: Yonga, you say, Gilaganda, Gigari, go to do my yoni, did you too, Yong?
0: Yonga,
1: Kunyib Ayla, Dinga Zisa, Dimbe, Concessi, you need another Yomashi, Dirty Machin Yoshi. 얘기라를 드세 쉬쉬.
2: 왜? 얘랑 깨지치야유. 견주소긴 배가로 가르치냐래.
1: 가로라. 나주소긴 배가로 요마시.
2: 요마시.
1: 나주소긴 배가로. 나주레임 참으시.
2: 아래. 도지이다. 주신게 수수산다. 샹무신유지. 샹무디 권배지를. 고집시라 채워지.
1: 비디가 좋다.
2: 근데 이모랑 계시고 왜?
3: 뭐라는 샹무신유지야. 예시 맞죠.
2: 금제도 수수산다. 샤무진이 연구하신 유입지. 디스디스니 던도지시오.
0: 칭칭, 짐 담비게베 잼지야 베바 능시르시야. 장화를 소변 주제 갑치기. 오늘 양아 야스도.
2: 로시제. 로시마 바구두. 아르카세스 꼬오리.
1: 아이쇼게구이. 저기 봐. 진도 비엘하게 나 발차가 제도. 예고 저도에.
0: 然来的大大要多，伊奶奶俺养么多，也农民多了，俺国家家家也么多，说是些家当给我，公婆绿皮吃过瘾，
1: 怎么啥？有些怎么擦擦不着？让给俺看你路口个这样的这什么酒呢？也是瘾，口口这么喝，俺若不嫌得吃吧？可这巧人，常不嫌呢？
4: Kes nga shu nye tu ju. Nye kala teng yi slav yi. Nga tsu chomtie polo kye kwa tro sa.
0: Zhish de li shu yin.
4: Chen nga shong tie shin tu shbe.
0: Kar chow re.
4: Nye kira nye nyingbo kala teng yi slav yi.
0: Nga chay chay ha chika. Kwa kaw sang te zhe. Nga lo ru ka nye chow ruba.
4: Azi, mi nye chukwa kala se na chomtie shay vay sru shdu. 我你这不能买，给这些买新白色的鞋，没做点不要买些。若不喜欢呢，也可以我求，让给空给丢了，俺对俺忙死到啊。叔叔说说对俺打的有嘛什么？俺谈的姑娘，过了多点点主意，咋对约吧？催妹妹吧，你应急着我去偷皮鞋。对了，你了过了俺，那我约不过手。
1: 也路明了，给他们的朋友买的，让他们都要看这边。走起吧，让给空给丢了，俺都要忙死的啊！你可拉心不舒服的死了嘛？让巴东要叫长欢，他都俺全部约吧。哎，太激动了。这长欢，广播的，全部是你忙过一百马赛，请了牛不要的司机，甚至弄个你们都请的用不多哎。嗯，
5: 有啊。加美吉，看看个也预备，能提前别吹牛，吹到仓库的司机的。
6: 该吃什么了？吃些多，什么说不给零食？去让给小孩要的菜不带，咖啡都吃过没事。感谢兄弟，秋天的什么游戏？糖不甜，可乐托尼，秋天也给拉菜的是。去让两个咖啡机了，拿菜机了，吃饭的是。六的什么给用过是？你不得跑去那边秋天的？秋天跑去那西天去，去让给金杯干了豆腐呢？天亮子。
5: 再头外不念钱么东西，既然了不念大些，俺来看不得啥主食。说不定冬天那边秋天大，苏国家了一直给咱别急了，不要咱们这头嘛些，咱们淘大，下次女嘛是。米萨的你哪里是苏州市？米萨的米在哪了？苏州也一堆最低，别急，你们一个要是，咱家头那几年地里忙着是。
6: 就到仓库的，去让给周围比赛托起嘛噻，俺小心了，给我注意，千万不可小的怕也是人。现在是。

0: 야구도 나도 예상미러 점점 배야기 렌지 시로도 권든 치도 뒤뉴지베 라고도 챘라 아무나가 티니 주제부터 봐 되게 되게 챘 되게 도움이 녀셔
1: 멋있게는 담바 이니 추도 저군디 뉴비는 담민도
0: 제상들이 대용벌마
1: 한데 치고 저군디 치고 폐지 야생각지 저희 문의 거치주시라 하리샤
0: 그제래
1: 거짓 믿어 치시당하동
0: 교

0: 그치 지켜위에 라키랑게 좀 뒤보로 여보시 라키는 기 아니 그 마신 베스로 차스
1: 하 미사마 소세 장수베 개공을 해줘야지 예 대중 보러 기부다 지르탄실에 신금해
2: 헤 지르탄실이 从小你让了谢我
1: 门前呢，给你取材摘不下，让给蔬菜的要采新的，你那家把学徒我们摘下这个了，蔬菜存在土米多，可立起来打个理。何凡心，让给种地包了结不新的呗。
2: 嗯，多新月要结不新棉。
1: 阿嘞，这结不。

0: gen shio na ke li xi.
1: Rang ge zhong di wo lu, ya wo di zhe yu tuan ka shi.
0: Wu ne qian ne, nie zhong bei gen bie zhi yin.
2: Ai, ti xia ni ga le ge xi zuo qi. Gong si niu zhu qin ye suo za, le ge pa men qi ge bie bin, ran ge zhe du.
3: Ran wen zhong xi zai gong si ne tue bin.
2: Ran wen zhong qi ga qin bie. Nie san ba ne.
4: 让七哥主要一直吃这些我三去听我们说主要的七哥老不想吃不赢呢就是有人过过有啥带点你有马的三去一年他的七哥老不想装马的电器马上电器马上哎让听我那七哥老不想吃个准备有马的呗让给干啥的乱通过没对不然给让七里面咱们听清没对
3: 마리, 니가 가로를 세매.
2: 쟤는 랑게 뭐 랑게 못 훔친 말이 있으면 쟤 누구 말봐.
3: 마리, 니가 세비는 나 좋아하는 땡땡이가 벼치기래.
2: 랑게가 벼치기 위는 쌤쟤 쟤쟤 통도 태섬치야 갈도.
3: 니 가로를 쟤 다워 숨을 죽미도 미신다를 세매 지동 세야 돼 머신에 대보여 마리 뭐 랑게 땡땡아 교수리 나를 삼시 통을 열지 가다 나 패배 든다시는 쟤 말해 미친 말이 이내 치게 롭숑 저야디 로니 투수 링다 쳬브리
2: 자니 모랑리 이치케는 메베 치게 롭숑 저야다 가로 팔러 담고 치게베
3: 나 이치 지금도 모랑아 가부여지 이네 나메네 모랑낭 다 요마지
2: 시에모도 수다 카체네 수포디에 도마르베
3: 예 시에고쳐 내가 저디 모랑게 지도데 쳬스 부시라치 Morala, I made her maps in Russian Sunday. I see your lobster chip in a Nagoze, Simjur Marti. In a Yakane Shemoso.
2: Yun song. Logic didn't get me some when they say no. They don't tell her, like some shirachity. Mazinansi, Tamadi, they do look goody. In a loss on jolly baby me, they don't eat you, you know, and he. 제가 학생 김미지다. 제가 차주비 갸수리. 갸수의 매제 춘진 체제 숙침부 바토고 말이. 갸수의 매제 춘진 체제 캬주고 말이. 양게 가야디. 미디 제시 말베.
3: 세상에 태솜 치기. 계생 아직이 롭송치. 갸주 추 매지드세. 양나. 말에 야게 미치 투비는 그대 처우래. 어느 거 니베 사브리.
2: 啥么让了搞不定这一杯？嗯，听闻莫让做钞票通过月，他那边的这钞票多，你也过些，路人你丢给，接了，别的莫让了拖拿去，用个定收不住的，台湾，搞完不都送给？嗯，我们记了，可这些呢，养不吞的，你自动个菜头学的来不及。

0: 가로 유입히네. 나 미카시 쌤나러 남양 앙당부시.
1: 미상매 처음 오마디 남시 교로타 보라소나베 가로나시 미시게르 세야딘 제이브지.
0: 띵고쇼. 허판신 니산다시 더도 양샤유스니 쇼시 니쿄고시 맞아 숨디게 챵스케브제 로추차라스 주고도와.
1: 옌송라게 응니르 깁송나부 터체나.
0: 잼체오마시 띵아 주판신 체도히 라자주디 가로지 얘기 그거 막 붙이 제요시 창문을 동치지
2: 오늘 닝자르도
1: 라부세요. 응응.
3: 창문소녀 허사양스녀들이 이내래 캐라니 가가라 탁주제도와
0: 허파신.
1: 옌허라 옌송라 님도 쇼뉴여베.
0: 아 창문 로큐님부차없이 디디 로추추 주디 손자 미냠 쉐프틴 데메 로큐 나후메베 미스 요시 그 디디 자로 가지시
1: 롱어 주시리 부중한 퇴시
0: 그 디디 미게 허반신러 상게 가서 부중한 나러 쇼고 답지게 왜 잼지 되셨으나 그 제시디 이치도 가 마지
1: 쇼고 답지게 없으나
0: 타마금 주 답지게 없지 춥시 수요 되시 라잼스뉴메베
1: 예 토뉴메
0: 젠더 잡 부중화 주디 가르셈즈시
1: 삼세야
0: 로글레 간기 삼세에 디시베
1: 셈디 기비셔리 급디디 로브라 상메 젠도 시리 수쇼비네 컨데시 사가 치우리
0: 아레
1: 가르나서
0: 문예 문예 보시리샤
3: 키니 진짜면 좀 시작하라 선배. 야, 갈사가 미스드.
4: 对 배디가 장노 말베. 장군님 전년이베.
0: 나 치도 전구디 뉴타치히. 인제 뉴히.
4: 하. 나랑가 아샤이네 녀랑 뉴미도. 녀 로지다 로직 초대용바.
0: 치도 전구디 역하지 유미랑게 신마시. 디유히네 녀메스디 신의 차참치시.
4: 한장게 되베디 뉴도에 나디데 시에주. 장게 미스디니 디린데 갑치 선입게 갑치리.
0: 페미히 그 감나라 남양 디도시다. 되베 시에디오시. 一年三千拿了许多成果积木的下也没法喂康桑姨姨我得为做你个菜瓜鱼国际的还得鱼鸭子有多大东西康桑康桑修达
4: 베스트 그니
0: 드베디 오늘 야구시도 너도 같이 해 봐.
2: 드베디 암라게 퍼스니스 나프리
0: 튕기다 니도 제프리 나 가르시라 히시라 키뉴메 게스랑 가비히는 치지랑아 더 제키
5: 아 알레
4: 아, 야. 야지. 디드 노제 중국 왜?
0: 용마시, 드베디 다소야 용마시. 니 치지다 니도 게베디 공케시다시.
4: 이네 장거 드베디 닝부 중국다. 돈도 치지다 니도 거세.
0: 한국녀도 치니다시 도시 팅소미시 키뉴메. 드베디 오네 아히.
5: 좀 잡으시도.
0: 이제 과인 씨바. 디니 아샹게 남다기 자체미 배송 간이 님교시.
4: 지, 뭐랑 돈도 진쇼 요리.
5: 한다 진쇼에 좀 쓰야 휴시.
4: 오네.
0: 두배 망고 된 제송 뒤에 되는 주무시. 왜? 라게 두배 피해 뜨다. 오네 다 과적도. 추이스핀 제시다 요즈베. 디파치 겸교시라 소예 요마시. 기라니 니 고 추이베. 녀모도는 녀마시.
4: 랑 장세 큰미도.
0: 니에 되는 자라 좀 좀 못자. 콘저 사제 못
4: 좀. 니랑 좀 시험을 줘.
0: 老舅对别做你提出米了果果大年准备下大事走走走插吧走喂喂给你看了大会有这边说想这些妹妹插不着意思个哟给你给家拉我那头牛鱼呗喇叭冷的白的鞋子里等到米对别拉不抢给你抢这鱼呗
4: 啥
0: 啊自己走走走
4: 哼
0: 啊
3: 你让老米吧，咱俩宁波从啥庄的羊有的是。你给吃啥？工资加起是不是来这没事？特别啥不能待遇，马他来，加起出去接活。他前头他肯吃巧的，对面一个土豆庄人呗。中国秀，你等到米新达大家给当皮，特别马做呢，就到中国娘头买时。杨啊杨啊杨啊！先生，简单，是你让给俺一百，俺也待遇，落对不起，请教来没用。
6: 让的，俺没看见送。俺没看见送。阿来，让个是呢，没让我做公司要钱，看不看对象，团大的是吧？兔子钱，干么爱给些阿给让么就？没让给查找送边拿了，让了感谢给你。可是让来肉给，让了干肉有嘛意思？可是让了，干肉我说起死。俺干肉有没？没让大找我干肉人。让么让个三岁找人。
7: 却没不让人。这些，让给三年年纪干着吃的，俺们我差不多。我你看着了啊。哦。这些参拜阿云。看了团子没多哎。看，底下吃了有谁？不是，他明天在国外过节来的话，看了同学从那个外面呢，让我说的这样了嘛。阿来。
8: 喂，何三阳，生意可不一般，俺坐不起啊。何这个，可对嘞。嗯，俺老婆去给老婆找几个人，让你们推出去，俺派给他，他给写嘛的。
3: 我这是接单他了吧？俺看了忘记，俺刚到十七九五了呗。
8: 嘿嘿，何放心，他让他们都写一个六十来的话。
3: 让什么的这嘛的？
8: 是你我那用嘛的，俺搞着你们到那边去看了，干嘛大家出去签名？
3: 给你签不着呗？
8: 签没有嘛的。俺们他们总队说些，对内开车人士，他到俺们到那边看了，干嘛大家签？就是明天推动个自动的就这意思。我去，
3: 这不咋着是人给？
8: 知道啊，没让自动车不得这有些热情呢，你也够嘛的。
3: 现在有小，看大腿根，老皮老皮，土根的嘛的，赶紧来解决。让你这住的，
8: 我先别赶紧吃，让一百赶紧跑了，别走了不吃了吧。
3: 得管我着的，你也管不到，你又不是呗，俺尿不是呗。
8: 让人家年节过呀，还是呀？没这些当他是吧？让那么小了是吧？生久了来个找着呗。
3: 爹是。没到他给说这样一把，手机给他登个要来。俺老亲一见大是。
8: 好嘞。
3: 啊，到时那随处看历史呢，俺公家得把我们的车吧，嗯，算不算数啊？

0: tiring anzu loge ba zhu lamdi ani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ngone di kandero dosi daga zhu
1: te shabsha zhu ode chik tsu dosh tago na nyo dhe
2: kyo shushtu wa la
1: nase
2: yang shushtu
1: chanuk lemba di tiku dhuwe
2: to di ho ho ma shu wa la
1: di loge ba zhu lam an kira liya kuya yi
2: nase
3: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1: 네네
3: 파과도 공부기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네세
3: 아 대회장아랑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지면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나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을 틱스들레 부야이 기란
3: 네세세
4: 너 한국어디냐 건달람 사고 네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람사 티나소 네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콩키 콩부친치 티니 동메 가신 인라 슈미 스슈갸 인 콩메 콩부 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콩부신시 지도 기가 철라 초예 충교르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투 심주 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추구 체유 조당야부메바여성치토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지알 싱비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비 킨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뒤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지알 싱비에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지
0: 드링 안주 로게 바주 함디 아니 레바 가제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모네데 컨데르도스 다가죠
1: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있다고 나는 건데
2: 데오 슈슈도 알아
1: 나세
2: 양 슈슈도
1: 저는 레바데 피부도

0: 지도 카바 레고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지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낭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티 켄치 하장 참부 예 로지 파트 지 알싱비에 품이 되통
2: 지도 카발 레워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3: 미창문니 랑소수디 탕기 겐쿠와 앙탕부디인 타체는 강저체네 른니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파다우참조바 신비의 캐스 야바 지조기 초에 궁지 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침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드마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고 캐시 차와 게바탕 로 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속이 내다 유치 许多都面具机会康边南给库油了年代儿几公顷的龙库都切吧即便直切堂只贵了张着土皮也不切吧即便库空给库油张着军空切吧做那库空所滚一给乐主直切堂只贵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喝这个吧落给个张说看老白出门看了给个 罗松延期文国科学没别怎么去预备米错给多少罗这给文国科学给我们去过他把图建文区人工昂巨人用给文国科学给他让我们国送了学给让先你给骗了地堂用途

0: 토바라 네 미즈 제진 조바라 나이 베베 겐지차도 쿠르디 미제랭겐 카르리신 줍디 차르고 응원교로 도바치고 네튠기 진초 타종 제네 롭종 로수 대 고급의 진디 주지 타드리 키겐지 쿠르바타 세르레지 더웨 해바 네튠 최시 여부 제네 중즈네 주지 제준 모두 퇴바타 지시 군초 키레든 여부 주베 뉴바타 전단체로 당토 미망치 세대의 레지에 뒤바탕아 등은 좀네 세대의 레지인 조교 타종 제디 종습 초용네 다르게 용교로 군대 동교시 숨시 원주정키 란유정 등위기 직접 수지 시진핑기 나오베 가구 개진기 공통 라다라 타지도 제디 만조니람기 추민주최타 리수네튼 직류 주지체 규고르기 당주양기 탑주구지카 라다라 퉁교체네 리수니네튼 카직 십시레 타주체카라 퇴응의기 내퇴한타 자산카지 조비 만조기 딩조성부 토피 딜루니 만조니람기 추민주최타 리수네튼 직류 주지체베 가제로인베 네바르토 당주양기 탑주구지카 지마지신라다라 퉁교체디 직두 주지 제주타 양타베 시르레지 다완 조바타 라더 제베 롭종 로수 송제 제토 초용네 당년비 경주티 시림타 만조지 최토 캡주로 군디 당디 직두 주지 제베 레튼 야부 좀네 만조츠 균도 사바라 뇽조로 토바타 편제 토바 치고 존네 캡군기 직두 가주 레튼의 군디 당네 개요른 신타 잔유 존기 존네 주지 남자의 명네 만조의 캡군 태기 위주자기 내든 탁주의 제주로 등진 제디 퇴근 세도 제바타 리 추된 제바 가제 로지탄 제외 주주타 주중 내도의 식내 만조지 케벤라 뉴스 동외 지게 침개기 내튼 십시레 탁주내 부치고 만조의 퇴근 여부 주괴바타 로덴 교와 메바라 뒤럽 사베 땅기 만조 남초 균형 제바타 통다 바로 숨토 만조 니람기 퇴다 충자남 림과 등위 타 시중기 퇴진의 지내 틈진 치고 마세 타바라 떼내 미동외 남주로 토네 만조 니람기 주순 내튼 충자 주리 제디 만조 추 주순 체나 딱지 지금 유바타 주순 내튼 탁주 지금 유바 개별로 송정 지금 유바 제 용도로 도바 제네 당기 표도 세경 외 멍시 사대도 동그 주제가 중재 사대타 자체를 동그신 요상타 된조 제주니 님진 치바타 십시르타 주리 주경지의 군대 당디 유남진기 주리 지배에게 남수 투산 수여니 시림기 주리 누바치로 도마타 내두의 갸로 제주로 문고 타지도 치고 겐지 통교 제주로 틈진 치고이신 등시기 조겐 쿠르바타 지위기 치료인 겐지 내부 쿠르쿠바마세 장진배의 내두의 틈진 치바타 콘도 내지 치바 시림의 군대 동화 지역이 겐유 챔배 누바두엔디 지카기 겐다 시림내 세와타 총선에 타주 제네 변종 유린대구에 타 뷰다 공배 용교로 지소지 쿠리우 선부시 되고시 숨시
1: 참도 총케 조간조 폐도 상케 시디네 유난신 첸 대친 퓨제 장경 퀘 대친 손라 강다 치투 사괴바 토체미 동차 카세 유베 처지 제네 더뒤 마티 주시바 퓨도 팅 당부 규크게 머컴너슈 미름 통무기 유 최동국 영업주로 마디 주시베 텀셈바 최 양살케 렘부티 균에 산에게 개회균진케 돕쇼 미에바 소고초 유난에 독튼체디 별레규베 람파르토 사괴바 탄체바 피어도상도 전에 마디 주시베 텀셈바 최 미심구웨 뜸규라 규륜체오초이베시 사괴바 양살처리제바타 突了电池刚不足米突变按照几个月别苍马电价铁一色起会被陈规切月强的重机走汉座撇动向江南重催重细台阶起会累积吧跟进去按住腾机用四体不给日江南重催铁日阶都月别突然去最逆咱们周规一月坦的蓝卡七个日接给蓝卡铁座着地不铁咱们一起送不日 三个月提人去日子月接受日康这些节骨穷呀能大用命度腾给用为冷不仓嘛压脚也冷不下大日度突了电池又去三不提你养三车日我呢有些一碗汤重一次各地队金追马压脚也冷不提局呢用路送穷些送不及三个月谈结吧昨晚昨天天地撇到向了一碗汤提起日行土圈月 那样去去去去西藏这一节日定都叫一碗汤日定都撇到一马的局皮别没特别能学一碗汁茶盘年餐也不穷为强对预计年学春年 个体对给蒙特南部门徒。当学今年初给入学一边在对你第七年撇到却所本就去他。在给你撇到松心咱们松给他吹觉的松他撇到给观众别继续观众他撇马就他松日。七个东古边的距离到九八二马的就西边吃学西就西你给大学今年初年内地内云南的前途给他。与地给给会云间都不需他他不最切的。撇到向他左干左颈椎当时。体内拉起给起擦个落立给月别擦个略预计讲过组月。跟前期马的就西边体会图马听马给没有月。多提大托缅甸丢库忙不吐月啦天文地干干多住个月。预计起他怕人家再也不切月啦撇到预计的呢我出预计送不起。个体对马的就西边腾进班日子要切他青龙国旗给群切所抗养美家免得他三千几度困难日龙忙不给的批语。蓝牌图年四门个体对腾进班村尽量忙不成与你人娘穷。因为呀困难别各度他几个体大切的三年母体定居切语。困难别日无体责问你跟着心意。你也日体责问你尿瑞切不怎么日。尽管到我七零几几年级，马的就西边腾在我村儿，细算了没找为人多，扛着穷娃，心里塞不西穷。日无几个菜，创作几他，相继公牛金锥东土的他，成日养三几个土菜，贫穷金锥公牛东土级别几几提年级，我然了呀，路不土心胸轻不西给穷。江南创作呢，偏多下，偏多创作用个。马的就西边没客气问他这晚预备陈述康熙遵循预警我把钱呢比如遵循预警第二特通撇多多没客气问他这晚预备今年是今年内月重学米热内米热牌您都军警前月了中国昨晚你日行基本容易引起决议本事
2: 杨桃别四段来接到我店主他拉达的前边六种螺丝边村人月中等于四句行就看他董子去记住彩礼康陈真听说前边来给团员他送这钱的跟心他跟住给来去托了单呢六种螺丝从这天有人的为他不到空白东西了想对学位团员给骗着了就是我钱有谁
3: 六种螺丝边村人群中等位失去心就看起当中央起特区规制他中等位给列给浪车卡落到天区前的立修六种前呢列去拖着动我所居六种老师丁色必须的人群中等位失去心就看起主持选拔刘春霞以这天安堂不谈七天必落进车当给六千所居当院列七百三六文字拖着动就七天前去俺去千不松就做对起三千谈吹过对呢内屯再去切的六种老师要不比狗天灵切血接送不得人群中都自觉给六种心给他四屯列起给切起手啊卷堂切入动画接切的都自己四屯列起到啊电不足狗切断切呢推着三百卷堂切回都自列屯崩开时足共切行血不得人群中都自觉给局长选拔边牧为动起俺最诚实不在历史动狗所在自托西平起局任堂托他们来给马拉索推过仓土动物塔都在德西策领塔缺动一些陆池局团结了兄弟给的那批给城西塔起来一些钱呢等为他师兄起亲日堂团班去他局局团金家月计送不定让用中几所亲日堂前给钱几所亲日给列团便利车体杨塔为七十几两车军控车局车团车的日南堂陆池天呢给表车局体四团立即切续了进呢车站新筑了中寨团局乾陵前区站，让用着几所车站扛起院长选拔蓝国华裔。第六案次继续送出所拟电梯前区，配给团会了美国团，运人地块团被他空批用局，相对学会新筑中寨开机立局前局乾陵前新局接送不得，让用着陈真听起立雄老中堂陈真西进来过，宁池丁色前的陈共孟次干内了命内，那团西皮团居之前新学不得。让用中陈金廷起厅长王亚东起比都松起浪枪命的举止前辈藏托卡松端不谈 中央给陈泽西村调控所协助

0: 가르쳐서 롭조 냠 좀 치니 김 맞지 뭐.
1: 갈래 크기.
0: 맛이네. 람지 톡 미마리. 펜트 투두. 상매 제보다 상해 줘 동문제. 당뇨다. 모스 튼 덥치리. 기도 그 인소수 싱그리. 먹기봐 제아요 마시.
1: 你姓个鱼? 你姐呢? 罗切尔切尔之地 几点头写压点 忙而忙主义
0: 罗卓娘怎么主要了这个对?
1: 马是 巴拉俺们两个现在去了又不打 给那你罗盘给三十一
0: 对,古罗面马是 兄弟他爸了 让给帕姆尼布 로밤기로 주뉴메바 허사양 저부터 되리데 언니게 요송해 랑시야 하도 리마상시
1: 장면세야라 퓨줄로마지 이규 말로나 갤라티웨 군루샤는 거르바
2: 이제 말로는 뭐 주고 있는 집도고 부구창마 밤에 렌차가 벌은지 근데 자네 탑시 가르요시 기사지 pa yu xia bei mo chu dis da ra ba ba la yu xiao ma shi ya xi do di pen da le ge ga yu
1: bo bo din de yo re be su su sa yong dang zhe ba
2: ya yuan song ne li xu su yu
1: yuan song le su ge
3: yan he la hu zu chang mei qi ra cai mi mi de ga biao zi mo ne de
0: 罗开学不就差不多，让大伢阿家跑了，咱们这些队一起要了呗。一起的，哼，下着去，我们听到底的，说说兵主跑我们去不打开还是要的。喂，中了给不打，俺入给的，然后把咱们冲的对的。到家没了，阿家了，到家呢。让罗有没？喂，别错，让罗有没？喂喂喂，阿弟，让你们。
1: 라카지요. 미체부 데데차네 르즈크 드즈네 루틴롬니시르샤. 쇼업다 롱라주기.
0: 아, 진게 대시 람삼이. 라블로다. 근데 텀큐 치고야 돼.
4: 도스데 장다 허판신 참세 유브자도. 땡능신 엄나시 땡제 지다 허라스 부메베.
5: 소개 보통 르데네 닝체부터.
4: 탄다상 레가 조조르다. 진다르 베레시아 신사브르베.
0: 跟着你感觉的
5: Let's
0: 喂冉铁铁听我搞到大总队是不是多谢给公司这边是罗永皮喂让给菜的有你袁松丢了可就没学啊冉铁铁我怎么不学不恰多哼参不上那些我才有没什么多
1: 走开吧，俺若不是的，你没多，就是太那里，今天姐你也没着，你不伤心。你是得有人，得多。
5: 你去。

0: 유소 랑감시라 친도와 레그치도 칼레시라 극도괴 망소 아 야 소시 아 야 디두마시 니야 랭고
1: 아살라 터체나 니야 잼식마지 토야마나
2: 야오리 나도체네 야오리 나니게 켄조 도제 손도유다
0: 워시 니야 참모 링링다 샤 로세 잡시 제마샤 윤두스바 나니 러시아 니야 링링게다고 켜줄로 친주님도 되디 장아 개 같이 해도 릴리 두개 다시 칼라님도 세바 가려지
1: 아잘라 나 가로유
0: 아 디 가사 유두 메스도 거
2: 아 지 장도다 부연송 자차고카 주민도 루아 어머 망부 로치워중 자 되면 좀 제 마치시 어머 좀 제 다 그럽지 구두거니
0: 링링 오늘 야구 쇼시 장애 아 범어 좀 제 마치스도 방지러 루밍러 가세 범어 유예 가리 있나 아주 반신다 님도 대비는 참고 같이 못도
3: 안라
0: 가시 안라스 마다가 대면 그 시부 시죠
3: 언니 간이 좋아 있을 럽이 봐
0: 간이 봐 가리 요새 삼다 좋아 마시베 챔네 게임 좀 해아
2: 陆明是的。陆明是的哦。你陆明，繁星给赶紧的。哦，我让个床位，我住这里。啊，你，我去平时落了钱要买的。你呢？搞不你不钱呢？要我多，买了呗。钱
0: 三哥。
4: 看到朋友卡里呢，何繁星这里的，咱们不下出去，都你约不上这些。
1: 马给上爸爸路，口子进了，对他还是看了血丝，这是孙爷瞧。这是路谁？看那是个云南卡卡通的。这虽然切卡不多呢，我你主要用这嘛切空了，那让个拿了用没？让了卡着药了吧？什么切卡多？
3: 俺看过孙木九，让切看我原来结亲嘛子，看到我女主娃用啥钱吧？你们其他店面都，个别对俺来个那团差长，让俺兄弟看了，看到这个孙木的钱嘛子。嗯，退租确实拿主意。先生啊，孙木九不有的，退租确实是主意，孙木九没的，退租做好了别了下，其他老爷有的要不是。
5: 钱长，团团主编，各地办了事，请给东北大碗买点钱。我是，那你准备速度，让给各队人呢，俺也干出了主意。钱队长，俺带你们到钱队员两边呗。
1: 哼，小姑子这要的呗。
5: 前头人，俺组队伙说白，就做前辈，老不准把小队参照兄弟预备。准把小队参照哎。
1: 东北款不一样，老多不吃的亲戚，所以说干部预备跑不得，小队车也能卡散，退休前面那边来的这些土地。伢人吃卡我又不信给，加上电视车不上瘾，没有那这个人。
5: 可对人。
1: 啥铺位广大？前头那这也来的个有个这边。
5: 嗯，
1: 北京用嘛的，院长，下车不着了，简单个，其实老赵朋友现在。

0: རྒྱ དང བྱིན ཉེ མེ སེ ཤིང མ རེ
1: ཁེ སེ དོན པ ཁོ ཡོན ཅེ ཡིན ན ཕེ ཆི ནང དས ཁེ ཡོ མ རེ ཁན ད མི ང སུ མེ ཤིང མ རེ ང ཐུ ལོ དེ རེ མེ ཡ མེ ན སེ ཉེ ཉོ བ ཅོ
0: ཤོ ཕོ དེ རེ ཁེ དུ ཆ བ རེ
1: ཤོག མ རེ ཁན ད ཁ ཆ ཡ ཐུ ཚུ ལ ཡ ལེ ཅོ དུ ཁ མ ཅེ ཁོ ང ཁང གི ཁང གི ཅི ཡིན ཤོག པ དེ ལེ
0: ཤོག པ དེ ལེ
2: ཤོག པ དེ ལེ
3: 용기 용기 용기 용구 동아 용기 창문 빌리스치다 빌리스치야 용기
4: 소유
3: 아자 마저 선배 지게 올라피기 수이랑을 흉내강을 쇼세 소스도 팀은 망고 시에비 뭐 참은 된 자살어 사마지 사마지 지게 빌리라 캄사
5: 지게 올라 지네 앞이다 丁阿子冲这些不哩？丁阿子来这些不哩？啊，得是的。丁阿子小姑些不哩？小姑些没脸上么？这不一样哩，写错哩。啊，今天阿皮了。

0: 지켜 보라.
1: 그렇습니다. 맞죠? 레샤 코리오다. 직수일 속바 하장기 퇴고 참고리.
0: 제사 지켜 공사네. 나중 원 사건 퇴고 공사 장부에 일교 시중 지켜야지.
2: 뒤에 레게 지단 지리. 지는 안 나죠? 가면 안 줘리.
1: 아, 레스.
2: 맞죠? 팀 오유 레게 티치 뉴요리. 계시 지켜 보라. 냠티 토다 마세비는. 총다 숨겨 차대. 내줄 할 있는 거리.
1: 아. 야비다.
3: 진이 리라.
1: 어, 야고치 레주. 냠고주시오. 공안 주신지 챔베.
0: 저게 봐. 허판신지. 공 아이샤 마쇼 속베. 지게 우라지.
3: 지게 없다 시베 우라 캄상.
2: 캄상 저게 허라. 지망은 저 딱바 투리.
3: 계란 꼭비.
2: 토치. 갈채소.
3: 계란기 추출심부디 믹서레스도
2: 범사디 두스토부다 깨치티야망슈디 저도 주약 수유시다 추출심부 명리 이내 추출심부디 출로종야 요마리 띵아 지침 저르티니 간지겠어요리 뒤주초는 니켄종어 주칭
3: 쟤네케라라 토제나 쇼인 왠니 조인
1: 어 교시
0: 지켜보라 모두 쏟아
2: 你这是哪子啊?
3: 大齐队, 吴美英, 元素哪里请不着?

0: 맞아 친수
1: 아 씨.
0: 최장 송샤로 가면 메스 끼지 셰베 저와 치트업디 베란도
2: 오늘 그래 저래 바르게 란다 간지 친도 유업삼시 랑게 우수치가 비유슬럼나 초니가로 포도 용구마도 요마시 간지 치야디 치 땜슈기 치트업지리
0: 제나 등친친
2: 예 근데 진행하자 신게 가부치야기 고급시에 말베 시마동아 양아야 줘봐
0: 칸에 미신달 가비였으니 동회토 소소 가부여리 담부치디 소소 삼단야 망여리
2: 튼다디 체가 소소 신의 저기 여리 가상치 세회 요마리 오늘 저한테 이제 말베
0: 나한테 이제 매
2: 알레
0: 마페지 마리 谢马 松，
2: 我那些呢，让给俺家给做些乖，有吗的？你让给三岁吃不嘞？你让给我多吃一点。永远，永远。嗯，永啊，钱是的，永考虑。我那年让给俺学的，让给做你烦心了，三岁开始吃吧。三岁开始吃不嘞？哦，我们现在的腾讯去，老大那边过四个月。
0: 啊，
2: 你怎么同去？可是那天你我给郭伟看了。
0: 咱们几个
2: 朝鲜村大的村所忙过去看见，让菜还请不来，怎么的？
0: 俺想马小公司直接无了嘛的呗。啊，三公司批的，让俺给月姐可把请吧。是，俺家没应该，俺投了这牛鱼，一年年后发现老美。

0: 处处进出，处处进。
1: 罗杰派出你多年学资助留吉尔新别普米队通体，十多参不越别，军队的啦，恰托新疆南美国，台湾北里去救济人别，不里这个学堂，村民落吧，加强堂培建抗击刚度群众，连不越啦，南来能推堂，起了枪枪铁腿群起，还将参不越，罗杰派出吉尔新别普米队通，指导卡巴，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2: 这人家做老一把住，他们的安尼两把干子，这里那老里也包了毛了里呀，困住呢，安尼娘说，我奶的肯定都是大家长。
3: 对，啥子啊？就我的这个做的是大哥那里样子呗。
4: 给我叔叔做完了。
2: 那是，
4: 养我叔叔做。
2: 现在两把的屁股都乖。
4: 到底好不好说话了？
2: 对，老一把住他们俺给俺俩培养的。
4: 那是。韩国的那剃秃了。
2: 我有些大多，他我都看不见，就咱们也养毛小多。那是啊，这个讲俺那都养个差不多，几个亲们呢，我那能当用啥人们都玩。那现在两把的，给他提不多呗。
4: 还得把住啥去塞外呢？
2: 他给他吃个提子的嘞，培养一个。
4: 那是是。
2: 哦，很多今年工资了，三个是。那是一点点，六七八十的。哦，他给他个吃不到，啷子啊？听他说，你给他俩提个培养。
0: 지도 카바라 레고르 예고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부미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 남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부리 지가와 탕 쳔미 로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베 부미 대통
5: 지도 카바, 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进。

0: 저 장환.
1: 아.
0: 돈도 같이 거 없도. 예사 다 사가는 꼽자 시간 하신가?
1: 걔야 말이. 서로유. 까만 죽고다.
0: 영아. 쟤는 얘네로 돕서게 봐지.
1: 어, 영아.
0: 도스더디. 된다 죽자.
1: 빨리
0: 다 지인다.
1: 拜拜。
0: 拜拜。

0: 신기 더도 다와 짓다 다와니 링네 로치다 로치 친수나 녜미디 지제 르르제 르르주리 녜 신기 투즈게 창마 맵소 토리 창마제 토리라 창마세토리
1: I feel so empty
0: 이네
1: My heart is frozen
0: 이네

0: 아샤 메니
1: 장 카바게 내 말림 치에 완욕자 세제 다시 켜는 미도
2: 진짜
0: 연배 야쇼다
1: 하죠 고시
3: 왜
0: 야메는 게 니리 차양기 고자능신시제도 로윤도 디미제피는 주고시피에 렘츠치다 고체프시 라게 랑기 주고에 레싱마바 디 용마르 디 용마르 니디나 다바딩미두게 카르사 록레 상주스야디 상웨 앙자 루부다가 고자 치워사 용마르 용마르 데미와마리 니랑시에고 디미 로 디슈리 응고
4: 用啊让卡龙研究对的繁星特多亚冷就这些让给亚亲姐卡拉萨卡秀斯了的用啊用啊繁星繁星可这多亚朗些都接受繁星呀米卡西米这
3: 我东阳的这小子哪里看见对面多繁星带你们多冲特了你们你自己点对多小雪让杨子东阳的这个病用了是给他偷点那些撒到我的前不前求用不对繁星前不给子我落点面多阿雷前不给把给我马西你要得到以后前求给他偷点那些前的用啊好吧小英的哦
1: 미즈유가 로직규 몸 깊겨 마시스기 개생아 동양다 카체비는 댄디에 상기 렘부시
5: 인시 마리
3: 도스터드 미쿠타시라 친도 야 니에데 팡다 하유

0: 심지 드데 쳐마지 이다 녜녜 동기다
1: 문에 신도 코디다 취식 버샤
0: 동야 조사스
1: 녜 독스다디 공예라 야우도
2: 녜데나 야우미도
1: 과 야우미도
2: 파고시에 이 뉴부 제부도라 깡토부다 꿈토부 페이시 사다 주샤 반신다 잡부빈도
1: 칸다 녜삼발르니 하바사지윤어 포냠 되바
2: 장게기바 따다디 야우미도

0: ringanzu lo yeba dru hamde ani lemba gaje jilina lo lia bola mola li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jo
1: de shabsha ji o de chik tsu de sta ro na ni de
2: de wo shu shu
1: la ze
2: yang wo shu shu
1: chen de lemba de ti bu de
2: da ti ho ho ma sa ba
1: de lo yeba dru ham ai kira lia pu ya ni
3: 한국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1: 제제
3: 파과도 공부제 되잖아요.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3: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책 텍스들 부야인 기란.
3: 그래서
4: 또 한국이냐 건달람 파고.
1: 나
4: 시텐데 로지바도.
1: 어다 기란가 춤다.

푸즈레라 동메 야이니 제기 전력이 더 귤 셈베 제진 못해 경토기 더 귤 잡아니 그거 넘고 제네 되게지 옌베 과즈 그거 비제 탐송 제네 세상이 텔레 고저 소자츠 참 미제바라 세 최급츠 더 귤 잡베 민송기 지차라 초시 3개 통토베 파고르키 부스니 그 미원에 다르다

도규르 잠바니 무엔갸라제 푀드 쇼시시 야르기 다와 카셰진라 나세비 쿠 칸사라 파조르 치신베 도규르 잠베 켄리 고도 입디에베 덴조 이완 초제토 프리츠 테마니토 류도 규도 동기 모레키 프리 로라 퍼치 프리키 도규르 잠바 모레키 게바네 덴도 야르 클리르 제조신 쳄지토 초데 모레키 게라 소타보라 뎁시게 관저의 파조를 치유인 까르마족 솜진 균경치에라 모리기 주제랑의 튜유 니장 죽지 잠시 이내야 모리기 포리 찍다 파조를 팀원이 치미시 계세 파조를 리축축나 다와 솜내 주잠 솜의 제수 도규를 잡아 모리기 공화동시 공화라 캡요네 급의 제수 모리츠 카체네 친디 수르자와네 로미 도규르 잠바 겜바츠 제르바 뉴르경 제베 겜 피고로베 도규르 잠바 총총소 공을레 퇴마타 랑고 퇴마 치크 민튼 총비 주제 쯔 캐바시 이베 차네 도규르 잠베 마제기 쿠리오타 용수 쳇토 비엔베 원양 콘즈의 디스 차세 나젠 디니 하다 자동기 진라 체신게 신규 태차베 중에 잠베 다다 어비지게 감사타 마다거스게 링제 토기 두규르 잠베 김시티 회체 중토 저신 여진 두규르 잠바 링아이 초대 크고 메바르 규르네 자동 두규르 잡아시 대체라 미지기 람세 자주 뵈니 참나나 송접 제주 제로 동 대다라 마체나 두규르 잠베 레와라 진예 챙이시 Chenda nambara chaobe soja diriki, sakui ki kemwe kyuzo ki nama rinxin tenja yongyuro kegaan shindu ni chewe, kwanzoro zeguru kanyu topu. Meiriki naze kanyu chewe chunge lamsen chamcho chee ne, do yur zangbe chone koryu larzo yongyu tuzu dangye si kodwe chee. Tere chee na, dazwe ngozara jengi nguri di yun xine singa.

고제 차가베 챙고니 세 고래딩도 촌에 체네 타바라 바람롱 동주르니 타 층가동 가세바타 다유 바라즈 민요니 셰도 종우베 고제 차가베 지제나 차가베 릭티지 타 책동상 무차가바니 대체지시 차가베 지젠기 부지 망치베 자세타 지싱도 소화계획 륜도니 장도타 세보 무부소 무기해 조제 주에베 칸도디리니 참드윤강 교도 동동

0: zemlin yonsu matharaya rig mendawu be choda shibji shibyun yoba thana. Khonsoro chi nabatha lido chejo mendawa jiri. Teya choda ni gyazwe nangdu chodwe chene halam lochi chikdong sumdita desi. Zuje teya rimgyur chongwa le leje gungzom shiri kyunwe. Tezu churu ta gyazwe zishin la lendu cheba yu. Se chögen chö jigwa le YouTube. Gezen te gengwen chamun di suenze kongdoro donto. Masi choda ni geze chamushin ina ya
1: Kozu zuji la deni sokja xien la jegu chigi yu. Wenya chode lido lubur tu gyuwa tangwa ti.
0: Zaya choya laza chen chepshu gyabu su. Choda ni tumu ma yinbe gengwe chi yinbe. Choda kyushu ni cegang lakdang pungze chi. Kozu nindara shobo chogara chepshi yu. Didabu denzho ki sim chori chebe zenyu chue ne rangi zuji niba ngomsuki yu. 더더댄댄은 까마라 트리 체베 샤두티 튜즈 카셰다 다나 닌 카셰링 규드 체도바다 텔레야 루유레 대급시라 주타다 니 차서니 초다 포리 주시 니 숨지 송외 제수 초다 포리기 주고 동자다 기기 왜냐 이 격급시라 잠린 크유소스 초다 차마라 초내기 진년 체지 쟁아 진송 제바 표비 Tanda, nyadru chawe nang tu zu noru tepsebe lo dara tsoda mabu shingni chomrara lipi yu. Timin, tsode yidu chi se tsode nga kongki kacang gyunche mebara chenyundu zhoshi. Tsode, gyazu tine gengwe ngunson cheba ta tui tsungsu, honzo yang gyazu gengwe mangbu kase shi. Yidu wangwe sojaan diri zadong tu chi na, gyazu giga mala shibu turshi tu zho. 테르딘 초대 교조기 송접 전투 배급 체크 나제도 초대 지신배 소자 충충서로 뒤다 남북군도 내가 체시해 충딘 지절의 캐비 니네 소자 뒤다라 쳐나 조제 조유니 손에기 너부덕시 소자들이니 신도한타 신가 추능 되기로 가보여 Konzuni, bebe zhiki. Se kolara, mi zhiki dudu kuyutu, bebe zhiki sunyen tonto batan. Tedala, chi yibta, lindo, chi chung chame naso. Bebe zhiki la, so chojegi kozun tenpa ma se, tadong parda, mi ngang ha chontu. Tewe, tezu geja dungme nisa ra, kebzo chito be kara, 팀이 베리나 센동군 누가 체력을 대해 베리야 조제 쭉 해보여 관세 타고르기 쿠리오타 시직제수 차바 체네 안주 미키 뭐에 진타 메바라 교조 베바 무리지기 망슈수 팅지라 공항아동 하동토바타 균 강점 성외 제수 베베 공항래 Jomu tuyantopata, tine tuyun kanakansam somwe jesu, jomu tso beba chungchung la kyurto.

0: 베리기 고송 부자 매베
1: 소샤 현초로
0: 루브르토 제괴 차교로 신도 캐브게 주제다 능규 인위 소장들이 부신 송교로 창신 거주니 튜모 모임비 세 최근 시기 타도 베리라 감옥 고단 튜모 모임 바시게 베버 모지 시기 로지라 공아 팅지마도 돈피도베 고토 예베 감에 로가 고치 포리기 감옥 고우베 게르조비 베베 폐체와 체매 퇴소 파조를 체진 지가라 나고 시보로 베베 깨제 캐시게 모르기 롤라 파부 중지 포리기 모르기 개발아 제체네 까라 시베 모리라 탐보다 탐내 되진 대다랑강 추조인 휴접시삼 균형 체도

대신이 새 권리대행도 소화기에 마다라야 롱 동주르직 다 치고 동안 하자면 대신 뭐 마세 첩지도 리규에 남이 나서 진비로 좋은데 단대에 봐라 얼마씩 잘 나타나 리규 담을 제 원규로 치시게 돼

베리 추제 제규로 가봤다가 먼저 뒤즈 망치와 세워터가 증유낭도 초대 지시게 이내야 기다 촌의 제비에 추공라 박조 포배 가시 베리기 기바 룬베 박조 태 초와 체 겐부유 태나 랑놈타 당제 제리소 추공낭 슈뒤 베베리나 내즈포 야무순기 체르고에 나세토 베리 십길파 초대치시게 이내야 소외응하고나 도르균 치부포비 겐기 베리기 참고로 슉치부차이게 대된 베리기 균 무투 생토제 만주의 뒤에 촌의 구류라 송집치부 대야 남시 교도기 초대응하고나 퇴연배 포교를 육세라 베리기 공주 제배 체례 개외 폐교르기 산제티 원세 충충 도교로시 베리니 나주 초대 지세 기가 말하나 개간 시도 채우게 나주 베리 단저와 텀섭 유배 기간 풀유나 송접 간에 치고 대저 제세 기다 모두 개배 용토 차라 용수 상업에 기간 말하나 나외 응어린디 모두 대념수 작업아 멸카라고 소자 텐데싱니 잠네기 사조 칸세 방자타 나위도 초징 돔수 대공기 소자 대주니 련되라 케바 샤다시 컨세 응야라제 표도 중심 방자타 메도 돔제 난키 라마라와 조티시 컨주니 돔부디 신시 Zemlin Shiboro, Dongbu Dixin Halam Rik Nyedong Ha Yueba Tha. Dongbu Dixin Ni, Jagwil Chigen Ki Ngobashi Yindu. Teda Ge Dongge Nguyen Mi Chibara. Medo Tha, Loma Yinkhu Chene, Gup Tan Dunde Jagwil Chigyu. Dongbu Dixin

0: 야간계만 되니 주류 차도다 초딩기 치면 생네 새 출시 유박다 야간계만이 초딩기 구리오다 신도니 참부이다 대타고르기 구리오다 시지도 제와 강식 대랑앙 속자신 수두기
1: 속자先期看作月把草对七叉擦不行亚刚界满意结果整形期三次更新看作酒店退出新年二个期亚刚界满清末人贵不曾先苏不月期天内不曾先一旅过村镇内不足不月的马赛切不及松年前月徒步路过
0: 고소리기소자니야주난기소초겐기무리치긴바되미사낭예세최제니야강계만능신고초부유콘조의류도나바라자오베바베소자

제 최도 주관다. 걔네 낭예 정말 개다. 제직 니베 소자신 지수지. 다나 콘즈 제튜야 카세스지. 다도 낭예 낭제 셰고 잡베 해바기 제뉴시 되네. 자외 나와 갸엔도 당디 테마니도 최죠. 걔네 소딩기 지변 최기 시선기 젠도로 시시. 마신 낭냐 돈다 체중 아우스 출리에 낭냐 송첸니 규바자동 조년 체외 무리 체수 추시 대야 갸즈의 타르크 슈조와탄 뒤에 갸즈의 파즈의 슈제리야 슈겐 티브조 대왕기 아우스 출리에 낭냐 송첸기 공허종체 차조 Tewe, awzi chuli ye nanyi su jengi changboro che nyungdu zhowa tan duenne tene se kika malala shugen tepsi yu. Awzi chuli ye nanyi su jengi gya zui gengwe rik mabu se zu tengi yu na ya tui zung rengi gya gya zui gengwe jengi kase shi. Terden konzo ni gya zui se ren nang ki me du mi rong ube luzi shi shi. Nya kange me tsone le ya 今年拆迁月天宽作呀那你团长我了家族把作品修建贴了不月天初对于苦苦切多度就是把团今天切差不建议修建贴了不月天其他层面你要刚建面去做几处年了你个所谓月天初对于我没把的去了把团对于你要刚建面我也要 채용도 조직이 퇴송 개송 자유기 고려냐 쉬매도 조직 대견배 문배 출구 탭라고 잡으시 마시 고소리기 소장이 남지 급에 인더 야주의 경우에 많다라 카데 조업에 개제된 왜냐 미지라 카데 조업에 퇴수 먼저 같이 뛰지 매봐라 교기기 주류 차도 채목 권해 땡도 고소지기 소자 장례 대바 손에 지신 유매 왠자 대세매 롱어 주차 링 주류 차도 채목 개견 체가 잠 충도 성이 마조 왕기 초가라 채매 배워 마세 거르시부 저르지 마티 주류 차도로 직수 종업에 거주로 태워서 여제기 주류 차도의 쾌도 손에 지신배 구조지기 소자라 뇌지 포유 콜로 용기 주류 차도 뉴욕 제바라 만서로 뒤주 마블 하매 주류 차도니 추계 경을 손비 대와 인배 대총어라 송접 치토배 맞제 뒤총소 갸즈의 경외 장례 대바라 초대 나고 초대 치토바 제네 갸즈의 기가 말하기 대단라 각대 치토기

kanga kengi ngang guigyue ta nebu che chona yang. Te nangi mambu shik churu chakdiyo dengtu se tsuyo kubo ma se, te jing churu chakdiyo gipso na dengku. Namshi gyudo ki chuze parachin bale, gya zun nangi churu chakdiyo yang chen yung du ching yu. Wen ya, churu chakdiyo ni gya zun nangi kika ma la ke chen bu shi yin be. Churu chakdiyo la sung gyab ching yu shi. Te dara ma che na, 자즈경외 창례 대바식 댄서 차서 매바라 부터 가외바시라 다시 자민 사조 카고 자즈의 기감나서의 위배외 강이라 주류 차도의 장보로 나서 용치 나라야 소주 장세 지시게 되니 고소리기 소자 주의배 자즈경외 유도 좋아라 송겹 제배 자주 기진 시시 고소리기 소자니 새 고래댕기 공주뇌바 체리 쉐기 갱외를 시인데 기다 초대치 생각원가 송겹치지 미리기 갸즈의 쿠리오라 또나 테베 정엔 진용도 동기 태양 미리기 시차세 어버리게 자단타 유럽 탐구소 감세 쿠유카타 잼니 사조카기 갸즈 강도 이내야 지구 체외 응아바카지 초대 체신게 관제 믹스기 제뉴시라 데네 레몬자 차고 체디 파르보로 코르메 초르메강 제구 체신게 관조니 주제 주에베 제단나 제다 체외 응아바디

콘소로 세 콜레토도 투민키 원자 탑제티 대유티 테니 주제 주제시 군이 빠제 대비 소자기 신경도 해봐라 그렇죠 이시에 청진나 셉토 대자 교배 라마르와 셰키 레고 체네 유신데 콘즈 미게 듄도예 웬야 지차라 대존네 예바 소름히도 대다 수교르 교제 젠 더부시 저부깔라라 미추 교배 치입 예배 웬체 살라 젠네 대괴치 저부깔레 쇠뎁 차기 대비 공부티 시엔 고통바 소톱디 콘즈의 시제 토베 라오토 주타 치위직 오돈 소자기 소쇼르 시베 담니 세르잠 자와냐시 테다 돌나 류폰 쫑쫑베 자부가라 포초로 카데죠 라와예 자부가레 미수니 장기 페웨 튜밍기 차시에 칠할레 초바타 티게베 콘즈로 렁수기 통결레 부시 예베 미지용의 사이 뭐버타야 세버로 톤토기 저부가라포티에 타다 인수된신도 그의 모래기 타다 다오초기 매바라 공세초시 예배고로 시조로 총매 저부가라 모래기 캐주댐배 댐촌갸배 나바댐시 대야 까르치직난 숨지자직인 육세토안에 발굴치도배 시험이기자 세부통비도배 체도배 슉단댐배 체르마젠기락바라 항상괴배 진슈예배 응응에서 텔에 타락하고로 교로 저부가래 무용은 쇠보로 싸워라 치 대슈송 리미 송주 가래경 토비 코니 민튼 송비에 매집 침부시래도 탱아 도 예부시행니 타다 르무지엔 이가와시도 교류해 르무티다니 이도 원체자 민바라 매집 차가베 쇼네 르무티니 주미젠키 오동 잡아 예비 티니 거쳐부시게 今年 토두 매집 차가베 쇼부 대바타 주미제 인크치 마치 항상 외베 소규르 체부 균여 예메 왠야 탈업업에 부매집기 처도 뒤유 사고로 직장내메 텔라카메베 세서터메 대주 미유니 댄조시 젠네 규부베체 코나잠히 미직 초시 시에베 감수 체모로 주제 조율을 장비 소자 기술 연통이 있다. 또나 가즈의 딩룸타 양외 자탕 체르구의 나세 도보 매도 동라타 나가 창마라 대존에 대다기 치 남아미 다시 제조 나서 유해 왜냐 대다기 주제 조제니 할래 항상 고샤다시 대다기 외벽 칸도 교르네 년장 구요다 냠제 제도 디겐베 코즈니 깽의 시엘의 파악에 손해기 상세 체부대

0: 대대 암라 쳔버지 주고 커우스 무제 도스 쇼다 차주지 시히랑게 신도 갑시 군이 퍼부니 토부다가 가장 것도 어수여지 디 암라 총견다 저와도 허우저게 커뒤이네 암라 총야디 발라레 겐친부유베 나와지
1: 가리나
0: 허우저게 커뒤이네 발라게 암라 야우마 제다 셈부김메드 따도 야우마 좀치 디겐게 암라 배정 주마 투자 칠테드 짐준네 줄하브 셈버지 급티드 발라롱네 제제여자 암락티르 대함 좀부제 투심마조시라는기 제자 암락코 유부시라는기
1: 후주 암락팅 한나녀레
0: 니지 마체콘라 저야 속부지기 올랜다녀시 니지 제베지라 차레르 마테브제 김지 표면 나부지 제대 암락코 미야가 주어지라 닝제 주어지 나래 야우시라는 그유 제장 예콩게 야호나바 대제 콘내 줄라베 지라 부디 준주디 제네 아무매는 닝제 삼제 예 타부도 호주를 따도지 나한테 대비 호주의 중두네 타부도 아무 체험하다가 피게 대제 수지네 깨지셔도 지금 하지 문에 양아할 주었다
1: 谢长老，
0: 嗯，
1: 您后脚去打气，
0: 让，
1: 托爹那等待有马子。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는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크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요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급 카기부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뉴고윤교 토낭치바 서동부주람 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尊啦, 지송修啊, 他妈帮我躺, 掐拉了出去吧, 地堂明白居然头啊, 身边开始压吧, 记住给作为, 控制压吧, 开始, 开始给水里问躺, 记住偏地里空, 落不着, 面康, 开来七折, 举机设计, 冲日躺, 冲日清楚说, 做内亏空躺, 里空的里头把引起, 年代你把土地堂打在起归开始草瓦给吧汤落家吧绿树没吧米国拿瓦索给年代鱼起土豆都面具起归康边南给库油啦年代儿几公顷的龙库豆起吧即便直切堂只归了张着土皮也不起吧即便亏空给库油张着军空起吧做内亏空说归你给楼主直切堂 只顾直角切吧，米给给确定了土囊切吧，合着给把俺们落脚个，张小康拉白出。

0: 쉬다. 이렇게 좋다. 쉬다. 좋다. 이렇게 쉬다. 아, 이렇게 쉬다. 이렇게 세셔. 쉬다. 이렇게.
1: 호주, 이렇게 하면 된다.
0: 이렇게.
2: 잘 가세요.
0: 다시, 겨라.
1: 로명계 쉬신 안에 탐시민도. 로명계 쉬신.
2: 제 산소 녹제소 오고 잘 가지.
0: 녹제소는 용마지. 뭐라는 수초 없는 용마. 쉬소야. 교상 뭐라는 수초 없는 용마. 쉬소야. 겨라 고시.
1: 비오, 거주 테이블이.
3: 让下次去多。
1: 卡里，姐呢？你阿家了吗？你还要接不的？刚准去偷马了呗啊？可是你可是是个的，可是可惜的，再就钱没偷皮呢。你阿家才刚来个的钱没好是吧？
4: 莫然。내가 대체 도도마토 내가 참스 개마시 각자디 지마 모라 출로 주디 미쿠마리 슬럽이나 스야르팅그레
1: 아르코 바팅그레
4: 아르디야 요마시
1: 아르쿤딩 마리
4: 드네 녀들이 녀 가르쳐 오래서 녀 군주 고송 공세 구지 세가 침비 교수 정다지세 고차드네 주디 양아야 라르샤 미망고의 지루 비자기
1: 마리 지다 직진부리 니에디에는 지다 직진은 장염실 하르바
4: 아르베 지다 지 진부시 이내 레뮤제 루자 여두고 오늘 닝제 하르샤 지게 방바드 세간데 적스지요 니네 양지게 방바드 세간데 적스요 미시이 진짜 유통도 하지 나는 셈 나니를 지기 통도 직대에베니 유년하러 어제 라인염도 두고 라진주대 그도 두고 제발 让老婆家陪陪长辈还行，得让俺家嘛是呗。
1: 你学会钱不咱们的，你难不咱们是吧？俺在你阿家旁边多的肯这去的，年年旁边是多人的。俺来特批名多啊，先么到前间拆迁还会要的吧？衙门都起标，哦，让给俺呀，看些虚的，虚的叔叔看了谁得批呀？你的，呀呀。
4: 娘啊，
1: 你的。
4: 姐呢？都回去啊。
1: 啊，弟弟，妈嘞。让给特批钱，大批就当当我，让同样忙啥些，顶着钱的亲爹的，钱跟这些个，让给三木大姐叔叔老了有气，你兄弟钱好。
4: 你三木是的，现在俺让你们都自己得拖过去。
1: 啊，
4: 你年大的是工作比较拥挤，私底下工作呢，工作随时以老家女所电话。等到现在失业了，老家停机又过去的，你可不能这么胆小，是吧？급동 단체 폐마토나 쇼딩 규리 네, 저 구시 나 구급 시도였다 야는 오수 시도였다 시유도 슉충지 시도였다 시규리 말베 통도 융금 해비나 네, 현수 미창마 쇼자 제오 현수 진제 미창마 쇼자 제이 로비유디게 창마 파로 없지기
1: 비오 장토 년저기
4: 말다 네
1: 장니나 추샤
4: 나 추메 你带了俺走，团大的要让前面多，俺身上龙角多，团大的伢他先让前些。
1: 让什么消息啊？让什么朋友子多多？开嘛来嘛去些，伢让嘛先不要了呗啊？人让个先不谈个嘞，让个伢阿家里呀，这边表面的长辈，婆家的最多的。
4: 谈个啥吧呢？
1: 是吧呀？
4: 人。
1: 广场的店员跑选的东西是吧？
4: 接不接见的？
1: 开始跑选的，我原先年的有名呢，让给绕过去了吧？
4: 是。
1: 都过年我穷的，
4: 不
1: 咋地钱都没做，少赚这个吧？
4: 这。
1: 哼，老皮让的，你让了看第二个亿。老赵啥吧？各自说。
4: 冬梅，歇等的，俺歇等去。

0: 우리 집.
1: 마레로베. 기지트야시.
0: 시.
1: 너니 대 돌동자가 욕시. 죽살려제 수고 좀 다시 슬림니에 당리제 도봐. 강대장 팽가토데 샤저그룹에. 자리 좀 라마키나 강대제 신하고 그룹에.
0: 직체는 세메그 누구 요르다. 규빈님다디 구탄상매 멍시 창세지 규부 최고위원아 강라 직퇴 맵치 매규 팔라비 여시
2: 로베 나 매규 보스
0: 오네
2: 로베 나 로그치다 로베 나 로그치야니 용구르베
0: 朱振刚了，他们仨，俺在这老么子独立买票去，偷偷将他整着明人是团吧？你没听讲说，同学们，没得独立写图吧？点开这边，
2: 点开的，独立写图吧。朱振刚了，光么送，
0: 老么的独立写吧是，修个，独立写吧，别出你手脚。
3: 马丽，老妹，俺老妹见这人是吧？老妹啥不正做？俺有些人认着，俺也看过所有看的巧的，来马丽，俺不走。马丽，俺好久了，我也不走吧？
0: 出走，
3: 俺不走吧？
0: 姐，你，
3: 给么家个钱？你们到别处，俺不走。
2: 啊，
3: 喂，你们都去哪？
0: 拉婆娘啊，过来，过来。
4: 别中介，别中介，俺也别中介不起来的。让你的，我接对啊。
0: 姐，
4: 哎，鬼大爷，我穷死。下面人别个这样了不？你上吗？别个这样鬼大爷，你先切瞧，谁凑头去？
0: 卡地给拉不给这几对，拉不给，恐怕看不见，给不就这给你，三六十五日，谈到，鬼当看这些这些给不起，但这些别等起。三不通就给，
5: 通
0: 就，有啊，让他过瘾的。Yes。
5: 姐们的，姐们的，
6: 让给他，让你来。
5: 我去过。
6: 我
5: 来。
6: 啊，
5: 我来。
6: 理解吗？
5: 六四。

0: 그새 다른 곳이 없이 없어와 원의 경고도
1: 나 지단에 라고 검게 오메
0: 등기장다 진도식이 말로 내용이야 이내 네 우수세 여부인다 다시 한번 주시오인다 하하 남자라니라 시기

0: 근처도
1: 섭대 야우도
0: 제야 딜레 메베
1: 메 진단라 뭐지 피주 다는 게
0: 대응해 너희 고민 좀 제줘
1: 영아
0: 나랑 아름 오지 시주이 니에 루일 호 쓰유 랄 허 쓰유
1: 첸첸 스펀지 봐
0: 첸첸
1: 오 캄사
0: 오구세 랑게 나 오구스 페비나 너희 파가 저와디 양정으로 시라 침벌다 나 랑게 오구차나 지만 너희 계치 시에비네 서서시시체 시고 힘마베 머신에 니랑 르상님 버치지 체메다
1: 오구스 페브다가 르상님 버치기요나 은경민도 오캄사
0: 오구스 페시 오구스 페비나 티지자 볼로디 쇼기니 지지 야민 랑게 나 조스 페다 어, 딱다 댐소 조스 회비이너 바지에게 뷰게 된거 입에 쏘르시도와 장갱아 지켜보호 스페다 지바 지켜보호 나를 예내님부도
1: 영아 지켜감사
0: 여쇼
2: 지켜란라 51 这种 수준의야 디에민도 디송공세 로아제 구송부지게 첩시해샤
0: 추수 선배 손도 맵스다. 마칠 조유.
2: 레스.

0: 지게 홀라 키란 생이도
1: 수레
2: 세 홀라 요런 거 시험 좀 와
1: 아레 라디
0: 란치
1: 아 제제제 된다 그래요 대제 쉬다
2: 대매 나나스 커도 손도 나 시익체도 용비
1: 상계 신주에
2: 신주 무랑게 삼은 아싸 된다 디 무랑 폭도시라 충샤라 무랑 샤샤레 밍밍정 신기 뉴스 충샤
1: 제
2: 기랑게 힌도 갑지 된다 디 기랑게 가서 킹 유네 자 가서 쇼 유네 저 맵싱 마지 제선 기랑 쉬야시 드리네소 시이 주고 말다 니에 뭐랑 겹치니 이 슈사 슈대자고

0: 우치 감사.
1: 아저씨 네덴 스페어유 고베 뭐 란소 야죠 아.
2: 아저씨 감사.
1: 세사베. 김치지체 소다기 시유.
3: 간이치리. 페이. 수랑 오지 친스도.
0: 랑게 켈리모쇼. 이네 녀랑글 아워치 유켈리미다. 랑게 켈마리네 저지. 이네가 레고니엔 슈트제. 예 민고에도 못 쓰고 말다.
3: 쟤는 아니야 오지 차도.
0: 여제시에이다. 라니에 게르게제집치다. 두수 유령고마시. 사고질 팅지름도 지바. 리부제쇼.
3: 삼다죠. 오체게 치사디. 체야중에.
0: 남사 체비. 인도바이 나스선스 셉시.
1: 간이디 안치 따시메부자
3: 카르도
1: 장기 게임 만자시기기
3: 두게
1: 되다 두게 쓰드네 구주 십스도가 시시 세시 관리소 그뒤 예 듄치 여제 나치 따주가
3: 지르단 간이시리 테무치레 토뇨메 아니 지스 마리
1: 지스 말이 세하리나.
3: 탄트 심부시도.
1: 쇼어시스테 심도. 정말 세하리.
3: 자이는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세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수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강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이미 십제다 냠니 남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나와 먹어봐다 나와 장세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내들라 다큐 지니 유파 나다 나외 소주 강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외 내들 카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오지 군이 개구 강아 구구초
1: 허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디에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지 사브르도아데 예 티데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데 별 체념도아데 대신다 데 이네야 소프트데 직신다
2: 我得当做很多的，真的。亚明，今天能空提不灭不他，能空卡吧？那就要死对吧？过那过月口，老子你对老子接近节目都不熟悉。亚明，你去团时脚步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团时青皮路呢，结合起青蛙拉起右边，亚明那次就是洗。 自信给凝聚了这边，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呢。明确的公鸡稍微解脱不了，明确的巨人狼，他家没过的汤，那我们来普通那边汤呢，小军刚也没吧，也能上头。运动也没你这汤，铁胃人心气也没你了，偏不有。巨人用了些许右边，些许补起了，给连鱼，卡巴昂扎，来我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
3: 拉斯娘前浪富康面康去年对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是卤木菜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老个重点儿童区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菜葱康。
4: 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吃了七八年呢，点不接，农民来深圳借钱过命多，人接，那年刚不得面子钱，俺们都赶来叫上，他人那年林国大建个很多的关节。
5: 江波呀，我几个人的？林国大建个很多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过年过月不能行，什么时候用不到啊？明了大姐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糖铁外人心气，明年中路苏人们在新旧康堂，迎通参加酿制期，明了七这七别，七心七过比较硬，明了大姐前子，明年一年团我呢，先脱了。
6: 坑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糖，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堂，俺这速度给面具起的，啥都得有劲。开连帮店就让个糖，米土脏些，木脚子鱼，破泥洞哇，往这娘子借鱼。开始给俺米热不热七八糖，米三不米通哇，米就甜不，米干不说给年轻鱼子。毕竟避免糖，铁外人心计，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糖，我要了卡巴糖，从康囊里边给观众阿就人民大姐糖，人民娘们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给林国的小郎，花花丛丛给年长，录制卡巴了，来我给估计，初期俺啊，俺年初，几顿松，也过姑姑，对于俺年初。
7: 太阳照阿几啥？照得来多少多主呗？照阿第四十几把开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
8: 韩立芳的排球单吧，爹拿个橘子做呢，人中的面子嘞，车站站了一段清明的啦。站哪不？也不去吃鱼。
9: 叔叔在门口的台阶，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
8: 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叔叔站门口人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球鞋单呢，穿也不去领给。
10: 这样我是啥啥，都是也做苦啥了。
11: 你让了排球单呀的。
12: 韩立方给吞下三百的人的，
13: 吃了呀，你没我了呀，没事的。
14: 韩立方的，我那要多。
15: 韩立方跟踪点给，俺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16: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龙叔，
17: 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
18: 林国下南去，给客户车开去，韩立方从康。

0: 호주 교육진리 송아.
1: 아, 시민리. 지금 전에 제일 시민 도와.
0: 잘라 야구리 봐. 과부 열다. 뛰다 틈지디. 낭다키는 여말이.
1: 지.
0: 뛰다. 주무지리야 긴접숨 제긴 시동아. 너 뒤붙이. 잘라 야구사 도와지리네 개 여말이.
1: 어제 십지 좀 도와.
0: 십지 좀 샤. 예. 도기쇼직도 다태가 돈 도와.
1: 어.
0: 예.
1: 아, 이게 양도가 수도원이. 예. 망고들게.
0: 니치 고모도 제미. 허지. 너니 이렇게 살아서 띠띠 고다 놓으리. 띠안 차와 상부다.
1: 왜? 잡힌도 와. 미 줌질 긴서 숨지 없어 말비. 아. 준비다 김섭숨
0: 와야 미국 허를 취샤
1: 상시도의 결과 재미도
0: 차와리 이치야미도
1: 그 좀 중요하지 권지자라 양요 마시
0: 마시디
1: 대신 다시 준비면 남산신바
0: 오늘 제는 내디어 나 준비면 하고
1: 도비야
0: 간단히 하고 미도
1: 양호 제 마대 위는 신미도
0: 지도아
1: 오늘 이 안녕 좀 쓰여도 아
0: 왜 등대를 시도 더워 대주다 왜 심심치기
1: 야면 뒤에 주던 게 아
0: 니야 다같이 교리
1: 뭐라래 교도 치킨 채 주고 봐.
0: 지.
1: 야야, 신다리 미친다. 교비 약속된 거 줘다. 교인다.
0: 예. 지 줘다.
1: 연방로리야. 기준이 주스는 너무도.
0: 디랑 줘. 하마 숨디가 나 키주기.
1: 상가 지금 봐. 아.
0: 나
1: 전설 전예비.
0: 어, 지. 간다 기주 좀. 닝네 제부도 뭐란 지기. 하마 니디 저 마질 대제 아제제 좀.
1: 미지 왜 간 소용. 소재 교 탁랍도.
0: 야고도.
1: 다전에 디녀리 봐.
0: 리디랑다.
1: 동주기 와야 오시겠다. 기쇼나 루제친 관용제.
0: 디 영아.
2: 다이몽 저 발샤다. 나라 토구야.
3: 영아 주저 호주에. 말람산 용구이. 지자호지에
1: 어제 룰루 되다
4: 감사한 기랑 가르치니 임바
3: 나 찰룸에 거여주고
4: 레스에 떠쇼 아
3: 땅안 룽댕이 멤베
1: 런 룽댕이 가져오래 나 고구친 주님에
3: 젠더비야
1: 들레니랑 두당원 시야유
3: 가시에
1: 디 야 란지 룽이시오
3: 인기 맞지?
1: 네 상한 진이대 가고 싶다 수업이다. 너도 기초도 인지 미지 니 배우고 있을래비. 최장 콘서 싱싱구구 가사갈 세제 신의 니샤. 그래서 하기 어렵다.
4: 감사. 기란 신도 고. 니 분하고.
3: 인기 맞지? 띵예 기초 맞지?
1: 아. 是, 地上记住吗? 是, 이내, 我是一个人给记住过不死呢, 我一清楚,
3: 让我是一个什么小不是呗?
1: 让我是一个, 地记住的这话可乐的,
3: 让我是一个个别有呢, 我还要我的这些卡里吧,
1: 露露, 你让笑, 年长了解的让你中送上去什么事让明年就写奥运写的我就就因为那样嘛就可以死以内五十一可是啊年古送是年大的是年前的所变的组合是啊其实让给某人三万字以前嘛切别的那让你超过的这头还有嘛事切长让给
3: 我记住最美的女儿节，决定七天七十五月。
1: 决定七天七十五上去。你也得能记住的。五十一个，对。 你要是能够把它读不赢呢，开心的这爱有生病，决定去电话去呢，莫让对人没不熟悉。你对人没不熟悉，没不想吃不是？莫让客人是你那里是让吃的，晓得？我爹也没不客气。啥个好些吧？我让你也笑，你也是那了，天生被你这么苦上当的。
3: 之前的
1: 人家我那拉不是，下面的人家拿我嘛下不去，啥子心态去了，脸皮的人，一年人家五十一了嘛，你还要接不接？我上顿这当顿不多，一年当都得对，我那顿这一张。妈的，
3: 你听这些没？等给媳妇上门弄两百给这人。
1: 露露，就叫俺让他去解决。其实你最近我那也不行了，人家休息的几天去了。 你也让人要吃菜没有？其实人家休息几天嘛，接不接？俺帮大大，工人啥病呢？你带俺人多把这人了，人来生气情嘛是？注意的，上路通宿呢，俺给我接不去。注意的。

0: 야, 라이스 오면 돼.
1: 어. 지게 허라. 교시대 내튼 체 개민도 두제마나 욕셉 채우리.
2: 내주제 말해서 갈스래. 저는 근데 지금 내주제 못해. 님 가셔 고제. 야는 님 주장 고제. 야는 대외만 고제. 11년 달에 시사를 이제 근처 차도.
1: 집에 세 마리. 돈도 동작신이도. 정다치도 코스 루미 어.
0: 하지. 라이나. 독에 카카 도움이 되게. 쭈쭈쭈. 도서제 가죠.
1: 어, 레스.
0: 다가 잡어.
2: 아.
3: 생각이 고메죠. 교시 치팅자가 저거 생기. 라님도 영어 영어도게.
2: 영아, 구두 아니람 살리요.
0: 하하. 디제뇨 마르다.
4: 가리. 교시 치팅지기에.
3: 어어, 나 치팅 치고 왔습니.
4: 계란주의 중도 규시소장 치팅 치셔줘 요마다.
2: 인도블라, 기주디 51개 군조 마시. 과주 중부 이내, 미신다리님도 51개 제수 마시.
4: 让怕 친지 10년의 주 규정 차가구다. 让个 10주, 미신다리샤.
2: 심토브르베.
5: 俺最近多被他有空年时间，你我给第三年报了当这钱呢，他给人民的王玛丽也别点给钱币。俺最近多被，没人拿得这钱去住的，记住大姐吃了住最多，记住吞蹭仓嘛，俺个这日过着，记住大哥也别帮大姐。俺就王玛丽记住的当这钱币，让那边记住他个这些，房路，让土都写下去。 기준이도에
4: 니스
5: 가능이브레
3: 아저씨
2: 야 룰루
3: 아저씨
2: 야
3: 룰루
2: 야
3: 로다
2: 야 로다
3: 나 삼시제는 영어도에
5: 기준이 영어제슈다
3: 나 로추주제랑 시차차스 지만의 디제 칭메 나 삼시제는 영어도에
4: 슈지승도 고야라 슈한데시로
3: 진짜 허제 那你得让你认识起来用不是吧 让你认识起来呢这么接给跑马入不
2: 让你认识起来呢 这么接跑马不 你也写把自己还用不是吧
5: 方路 让俺子你们都 徐次次都给我看着
4: 方路走
2: 你都别当这钱了 兄弟继续
5: 走

0: Rì, ngā zhuì gōngsì pēmì gu zhā kāshì gì qīng gyōr xì. Ngā zhuì gōngsì dēng bì yō xì, mì gyē lè zhì zhà jē chō mā rì lā, mì ngō mè xā chō mā rì. Rāng xì dà, ngā zhuì lè yā tì xīng yā suān zà, kē sì jī zhō tō gā chak jē mì nì chā bì nà, jī mā lè yā gā ndē sì xiao wù zhè. À.
1: Ya, nye shamo su ca da. Ya, ca do so.
2: Xie la xie.
1: Hou ju ya.
3: Mo.
1: Ya.
2: Les.
4: Wei, rang ke dui shi yi da jie bu jie min ba.
2: Jie bu la. Gong si nga, mu tu ki rang le xie bu jie xu song gui.
4: A.
2: Zhi wa di du nye chao ka bu de xia, ki rang ke kem ju ngue.
1: Ya.
4: A le. 아, 견조 공사 경기 전향함에 시이 수계 담비는 상계 삼도와
2: 쟤너 니에 머집자든 제 체비
4: 말해 말해 말해 상고 좀 맡아 주시 상가 내가 하고 싶게 마세 근지 될 셰고 엠도 이년 하다 시이 교육 곳이 교육 유자 저보다 캐 주는매 시순 그 저거 있으네 세쇼지
1: 시
4: 제장은 님님 더 되나 또 공부용아.
2: 11개 섭취 체 봐. 기랑게 검사 뭐라 계담 좀 더. 네 내가 요마 집에 긴게 맞지? 좋아라.
4: 제제제.
1: 어 맞지 맞지.
2: 알레 체능 알로 됐어. 이네 기랑 11일 니비 요나 뭐라 소나.
4: 그래 네 11일 가요스. 가시유. 나 니니 줄은 거 싶자. 지우시 하유. 좋아. 요즘은 이제 인스 라는 셰비 봐.
2: 쟤는 그런 게 뭐라는 님 만나야 가리나.
4: 가보 메스 같을 수도. 네 뭐라 가보. 말이 나 뭐라 가보. 네 이 뭐라 가보 요래요 말이야. 아니
1: 가시 거래.
4: 상가라서 가라서.
2: 알레.
1: 랑시에다 뜨다. 가보 요메 수수에 셉셰 통미도. 다 가서 야, 샤오조, 망츠소 아. 제만네 사르 마르다. 야, 탄도 녜스베 샤모드네 직소다. 야. 오, 마리 마리 녜티데 스그메다. 녜스나 게직 마리. 제만네라 사티유네 녜게.
2: 레스 레스.
1: 소. 라이소. 야.
4: 제만네 사르 마르도.
1: 가수요.
5: 나니 십지도 쉬. 영아 도스네 런제와.
0: 응응. 아, 진이년 맞다. 어영 대시다. 삼월에 삼시다. 클래스 기스기 녀기신이로. 허제. 오늘 삼시하지마. 영아. 샴르니 셰베 계제디. 접지 부시라 유. 교수야 어제 뉴스. 你去哪做新郎官员？哈哈哈哈！当上一的，你查到个人头的嫌疑。钱小叶，
6: 耶！
0: 吴十一，
6: 耶！
0: 常飞飞，
7: 耶！
0: 孙明发，
8: 耶！
0: 姜子弟个姜国琼，你叫做我最喜欢，叫做公司用个包包大，明白大事情哩。
6: 对大的，没些钱不是给嘛的。伊呢，全做俺做公司的，连日的，四季准备，我去。
9: 他这那三十五岁就俺十几岁就。张国贤
6: 呢，查到的，顶着有点做团队，连个忙活俺都拉不得，个别顶着托不来，谁来个也不中。公司电费系统。 电费给不让钱也给这么错，上交这几年对我当不配，我不托你吃个这一。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
0: 我们的人都是这样的。

0: 지. 이네 51개 신뢰하게 내게 창생을 댐빌의 지구수제 딱제를 兄弟 챕시. 통도상마 종다치로지 마대배 넘겨 천내대 요마지. 뭐라게 제다디 공세 이든 송배마제 레리디 송년 송부지 디마제 마오바 경조 내주디 제체디 제도제기 배둔체부지
1: 제일 자세 깜부치부시대 우리
0: 네네네 주제이다 주제이 간다 공조 공세 미규조디 루미상마 소경체니 배두총외 루미체체두리 죽여 갈라소시
2: 对的，十一，来，你让他大下雨，马修的，来，你这种组织的，这我接不接？昆州人个那个顶着头不多，十一点昆州，好久个去了，国家不下呢，差不用个生意。
3: 谢谢。公司太艰难了，人家让个那个省队去监督，到我的，天天在其中，模特，连接拉着这最多。几个不着了，他在哪？
2: 十一，苏个要休息，两个啥吧？嗯，调个规矩就行。
3: Listen.

0: 지금 말라 페베.
1: 어.
2: 지금 말라 페베.
0: 지금 말라.
1: 아자 홍라. 레스. 지슈시난다.
2: 기랑에서 아자 승구요. 나 겐스 대부 딘저도 왜?
1: 딘저스 페나 나 총스 대부 주고 봐.
2: 지금 말라. 기랑 단도 총스 먹여야 가리나.
1: 아하 시. 기랑게. 오늘이 년생부 자야를 시송기. 기랑 공부시다. 대샤 보모디소 칸년부시 님도 대로지 돈도 조송당고리 니공시디 나르시그 유산 콘조야 진제치야 투주 과요리 디콘을 가로니 스티구인데 나르 쇼와 사다치 미수 나 요정아
0: 젠지게 말라 탄도 토울 태업든제 유나
2: 제잔지게 말라 토울 태업든제 유나 라
1: 디린 키랑스 가르치에브리 학사 맨나 수부마스야리 젠디나 원조시 디네 키랑스 간이 소부치지 요마다
2: 키랑 개송나 샤오텐디엔 근저돌
0: 슈사
1: 샤오텐디엔 수리
2: 개밍 수유
1: 샤오텐디엔 군신날 가로지엘 각동 지구유바 나랑 상회 신세르바 진동 허락에 나랑 당고 비로 신생구두게 아 머신의 미소 샤오텐 로춘주 제닝지부 돈도 고신인 시유바 나고 활로우리
2: 디안 시즈티야 요마리 키랑 개 킹마리 만주 그뒤네 키랑 골시에듀 샤오텐기 미다단다 남규 키랑게 머시자리
0: 제자
2: 제자
0: 니에디에는 뭐랑 키랑 가부도
3: 리리 키랑 가부도 키랑 가부지에 규룽구 칭송아 만 상외 통주
1: 아 디다 디스니에 상마 쇼텐조 꾸지 못해요 아 참여 마시러 영어두고야 니에 키랑조 깨지 창고시에고 원내 재능 아 뭐라는 실 가부춘미 아 김사 재미 보모야 가부유다 원내이 키랑 공부시다 아닌다 키능시 레가 파르마치 갈레카지 난로 샤바가는 예두 차다 칼라기 도로중에 중성비 언니 아 기부카제 용마리 디제주는 안 어쩌지 아 학사면 수부마소 아

0: 야쇼.
1: 봐라. 니키랄리아 카피시 비유.
0: 저커치즈유아.
1: 신다이케메. 연락제근데도 자조시다 슈니.
0: 니면 놈네 샤프자. 아.
1: 그래도
0: 가장 부채 좋아야 우도
1: 발라 혼에 규흥이 왜 미실

0: 토게 피 수이나
1: 아루
2: 아루
3: 아치 차친도게 야 디동다 빨라 나츠디 카시 교부 마체 게치가 좀 주시기
1: 잡어두디 양 잡어 매베 쓰라시도
3: 야
4: 엄지수라 용예 말라 니 카르포도 시로나
1: 카르나 카르나 버지
4: 아루
5: 대진 다 유튜브를 도시 등지야지.
0: 딩집 소리. 람사 심제 체원 해보지.
4: 엄지 소라. 네 발라나 스마다 얘기 탑시 따로나.
5: 네 두 가르 포메 큐네 하고고 민도.
6: 네 두 유능시 아라 뉴알 홍다. 신 뒤체 체축배 파리체 정치축배 튀세체 던도 지니 마르치리 괴화메도 튀세 아라 동비. 던도.
4: 던도라.
6: 노바완스위스칸기 사르트튜엔베 뒤치아라스동비
1: 코드라 아라사브레스기
6: 니헬레동비
5: 니에동비
0: 니에동비
1: 니에동비
4: 뒤치아라스카르제
5: 바완스위스칸의 사르트튜엔베 아라사브스리 누브쿠네 타르브레사 무유기 찬네나 로잔 자친도 카브스토

0: 정말 알아도 도뇨도.
1: 하, 도스테도 바와 수지칸 더부도.
2: 까까까.
3: 제요 도스니 띵치부처라 지림을 내게 가시. 디송고베 남사 바와 수지칸 옥시치. 로스.
0: 你就够不够吗你就够不够够对儿子你就够不够够松家儿子切上我上松家都吧大家都这样了下高后也我会再切到西的让给你不打这里切上通知的长得起儿子昨年以内切上有吧牛年以内娘切有吧第二篇是吧哎呀要看自己呢那些他家几呢最好故事
3: 我最爱的那些日子了不得啊人当头是啊这个人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呀 초시 무시 다 열다. 마세 차뇌디 신아 무게 쓰베 차뇌리다. 오늘 최장심라 차뇌를 내봐 디토라 총심어 지마치 여자 제수기 최념대 열다.
2: 네 링겔 가시고.
3: 공을 해제 자도시로나. 누 차뇌나 루베 아라디 자 챔프 인기지.
1: 야. 하, 나 알아둔가 요메.
3: 뭐지 저 고루마나로.
2: 고루마나로.
1: 진다체. 그래 네버 갈사 없이 신규베.
3: 네, 네버 갈사 없이 신규베. 어제 나 춘댕기 총부지이 네 네버 갈사 없이.
0: 어구 챘라. 키랑게 총키나르 미망고시 나부 킨도 가우시.
3: 띵하다 저 가려래. 나부 이너 수징스위 차가 주주리.
0: 나 저 네버 총메 캐치 샤고주. 바와 수지 칸데 뒤지 아라디 도샤.
1: 거리. 알아 내서도 해. 또나 보포가
3: 조조.
2: 조조. 조조. 구다 구다 위치 규르다.
3: 어제 비싸서 냥우 냥우. 수지지 외면지 침모도사. 계산원 안 주고 요요지.
2: 나와 민저 갑든 제키 규르라. 내가 상매 잔낭 알아 도샤.
3: 네 뒤지 알아디 계좌 요르다. 少신 총了 타랑래 요마지.
2: 개용래 타랑래 요마지.
3: 타하지. 상매 동뇽여리 양세야 가르도아. 응, 오늘 금전도 왔어가.
2: 가리 금전 한도 시행하지.
1: 제다체, 나도 십시세와 형디 마셔비나. 징초나 연배부리라. 늘린샤 왕치디 사가신다 저기다.
2: 오지. 키스 왕치디 매비나. 나도 경 같이 저어야지.
3: 네 지시켜. 어제 무사 취직이셔.
0: 오겠라. 키나 니 지규 차스웨.
3: 나도 알아라. 준도 쓰기여서 봐. 자, 알아줘.
2: 예예.
3: 디레 체즈지 키슈.
2: 챵불라이.
4: 어, 유예.
3: 다들 상매 되나. 니 알아라. 준매비디 라주 시기.
0: 오겠라. 진짜만나. 도제 유비인데.
3: 수동이 인스도 아. 챵불라이. 동시.
4: 야, 알아베 아. 아라디 딘제 심불라 마단 더 동후예
2: 챔불라이 몽고 딘제 도네 캐제민도
0: 다원 아라디 꿰매부시
3: 에지 어 공우 키나스 시중아 니 아라디 꿰매 키나스 응아마니 가요 난쟁아 종구 체부 퍼져 니에구
1: 디스 니에 종기율 상가 아라디 꿰매베 캡자 세죠 팀이 디링게 아라 상마 니에스 깊죠
3: 에지 오네라 교고 공우 시라교시 에. 야, 키랑게 비즈 가츠비나. 네 아라르 꿰매브샤 트투그지.
1: 셰페이, 아라루.
3: 에지. 디 무게 세베 찬의 아이. 디저저와. 디네 광체부제제 뉴베 물헤미르다.
1: 네 다세.
2: 아지.
4: 야.
3: 어지.
1: 제다세. 그래 샤가 찬우게. 무육 찬우 섭식이 왜 아?
3: 어디 공원에 놓으셔 무시샤가 찬들이데 뷰릭 샤가르다 키랑 뷰제다 카도데 지시다 뷰리나 그 뷰리시
0: 샤가 찬드 이게 마시 롭디나르 샤가 찬드 왜다 요 마리스 고이샤 이게 뒤 왜다 챵부도 야 다 원나
4: 야
0: 야

0: 왜 다 제부티지? 자가치지? 초시키시다.
1: 어시.
2: 까까.
3: 베라신지, 라카르시세 지기.
0: 아, 제트시다고 삼지.
2: 까까, 까까.
0: 으, 쇼세. 에잇, 헤잇. 헤잇. 샵세.
1: 베라신지, 라겐 예상 생의 맵서비는 나슈도적이다.
2: 어지.
0: 이 하이크.
1: 야.
0: 저가 주주.
2: 까까. 까까.
0: 헤이.
4: 베라, 잔뇨부터 해.
0: 저게 된 하구시.
1: 哼, 让给 Kunsev
0: 肯定是写上电话。对的。哎,这,确定,我们查一下。不如去就给Ripsy一下。也别去大爷的去三十。那天有个的,我去了个,查女士。哎,这人是一个嘛,这。你查女了,那天卡开机没。给他查女的,下个我们马里。啊,这。
4: 디킨제이나
0: 디제스지 오구체라게 배주다에게 찬뇌디 샤가시데 샤가 헤미마시 디나러 규치신다지샤
4: 배장 장게 그제스 하거징
0: 하리스더 샤가 헤미이너 배주다 배지러 왜다 메브차주시 규치신다지베 샤가 찬뇌이더 규릉부치네 왜다
1: 배지 그 좀 가르시게요 아
0: 개체슈기 방다디 추디시 예 규치지 추당지비이너 Chuti, wame tolu gyugu yuba, shinga yu.
1: Gyubche kata zhe.
3: Shenri zhe.
0: Tao shi.
1: Yine di kwaala, ara lu di hama kwa bu kata zhe.
0: Nye tangi shuk chenpu zhe zhuk zhu da za, gyundo chenpu ti zhe chubu shi.
4: Mi shung tala shenri tu pop yina, gyubu gyu, gu yu kwa, tanda chui na gig riz kwe xia. Nepa dozi neta drap shira tu.
1: Chen yao to, shung cho ne, shenri nye zhe soya, gangwa chik yao zhi, ranga nyeba sabu shinga duke a.
4: 어지,
1: 예원의 하쿠금에
0: 광어의 꿀루샤만하다, 어구체라 떼떼 미화고 담시
1: 찬우디가 꼴주 성괴 쏜주 락시 개부장게 수배, 불리기 찬우리시기
4: 그쯤마쯤마시, 락시 개부장게 질라 권침들 제랑게 뇽마리
5: 그광재 체크자올라 장은 지 뉴비
1: 어지, 참부코이너, 예무상마 고고 담수
3: 제다시, 머시랑미게 고고 담으리 이내 도포에 내줄 하사사 랑게 아님도 시제 구스 근제 제구미 계지시가 줘
6: 지다챘라 나주님도 테트
1: 아이너스 포니에 인다
5: 더더 섭사치
1: 으지 소겹으로나 나 도포소 다인의 시주 녀지리
3: 아 边绕群居给老康。

0: 티부드베 아레 빠르 사직 사베니
1: 다기나 체가 틱스들레 투야 인기란
0: 레스레스 노 헝거 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드데
1: 어다 기라가 츠브다람 사 티나소 느기랄이야 대가 뷰비
2: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3: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이라 슈미 스슈 갸힌 콩메 콩부탕부 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도 츠 콘제 콩부신시 지도 기 가처라 초메 충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웨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금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취구 체유 조당 야부 메발 요상 치도 대디숑 치베 함티니 양신 시워당 함티 딤슈치웨 콤보케드 디싱 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드타 총략계획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주 함조 임베 함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대디숑 키 나모키 치부용 추치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대당앙 차롱용웨 민드슈 함 차지로 고르게 탐급주 거고 인라 고르게 하는 격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비에 품이 뒤통티 습토 참부 예베 근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고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폐체 칸키 강도 견종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뒤 견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 카바 레워게 우지 추추 직추 추추 지
4: 신도 무강 변종 예라 무강 김유빈 사장 고르 통조로 예동래 변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 제목 부르 중부 신비 무강 변종 예라 무강
5: 미글라 딱제 제네 明年기 年个列车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堂 迎通参在냠제기 明了机制级别 지심치고 비규인 明了大界체제 明年기내团委员 现托布拉 肯穷警委 罗米斯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旧康기 安置苏德기面具起的 사르도대유진 계连邦丁주영아탕 미토장세 목규르저규 푸르니동와 왕자냠수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번 메통과 믹주 튼바 미 깜보 소기 내퇴 유지 비진 비민당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리 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서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점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아 니추
6: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 공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 기지 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남조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최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당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 기지 제다 칠레 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남조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바탕 나와 장스 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개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큐 지니
7: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피니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6: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 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앙아 구구추

0: 충 든든 심으라. 어그 뇨라 좀 피해 되다. 갈 정도 해. 민망 못 든져도. 토가 두게 민아. 눈이 디기다 덴바시리. 인다 쇼가 쓰면 심부서지. 돈도 좋아 심비. 차 쓰면 통야여리.
1: 이미 마치 송가난기 렁이기 캉벌레브니 배춘기 튕기다 이르경 샥투 소기 진위 직도 되비에 숨 직도 되비에 내유식 인비에 매균 튕라고 휴
0: 아 대작의 몸이 띵엔 지시유다
1: 기지 식당 동순 이버라 최세기 공가도 조람토 창자다 통치제기 문소 봉도 동순 이베 계지각도 로규 귀람 기르기 테니 소식도 개가라 대작의 명의배 경에 마부 유부마세 자작의 내주 튕시 중재 승유대 대바 튕시
0: 네디네 사마식 사와당 자식 통화자미 유린 대미도 마세 디친부민도 매균쇼양 체마 저톱디래야
1: 매균총티 대수디미그 계기 텁산낭도 도놈 시규랑바 텐저망부 로유바시다 계기 힘도 윤도 주비에 도놈 시규랑바 지기쩡 시담 강유바진도 계시 바케총나 시쇼니 지기 갸탕 업주이 TNT기 바제시 딘저망부 시동당소
2: 안수 비세사가나 니가 튼튼 치워라 니 남세 쥐쥐 치고벌리 지소 카제도 떼내 죽미루
1: 미균 곡순 치바라 지소 용 냠도 죽니 미순 대자기 도시 섭도동 뇌생윈고탄 충도동위 제뉴 콩도 치바 제세 신의 마바루와 뇌세 미포바 제도
3: 那我文呢，谁不明白呢？当着急，那我自助来买它，那我文呢，谁明白呢？自打急，那文吧，那我吧，得不明白说给推销娘子，能中起没？那我那对他就结果子，真输糖了撇他，那我文吧，那我这吧，能输懂了，能出狼吧？那我你在做月子，真输糖，那我这糖点了撇他，我一路说这看给，再就把做我子呢，他上给些追逐归人，给个别人不当归，那我七句面具越起来，春节养了托过你的，我这给其他娘都用这七八来，合适噻。
4: 谈到民主国呢，人民党党建党十七千里，党中提醒人民党凭据签证。这首党改用给长期加拉赞预备，目前哪位地摊的呢？偏女人表国呢，哪位内对拉出奇迹，不年给哪位地摊三万多人。三年，哈斯长期领过下浪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逐级安安安逸出。三年，哈斯长期领过下浪爬过从中给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逐级安安安逸出。
5: 哎呀, 姐姐, 林国大金韩国的年落出这款多啊, 得行的, 他的韩国的, 他让这三百多的, 也提的就行的, 你那的, 你哪落的就行的, 对, 不是七年多的, 得行的, 对, 你那样说不得就行的, 我得当做韩国的, 是这样,
6: 也没给别人弄空的不明白的, 弄空卡吧, 那去养死对吧, 过哪, 过于快，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给，也没你去吞噬，脚步轻皮糖都撇糖，轻皮糖给吞噬，轻皮路呢，结合起青蛙垃圾鱼鳖，也没拿出去洗洗，最新给凝聚力猪鳖，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呢，明确的温度给冷
3: 也估计出松姑姑姑出松三年拉斯娘陈朗富康面康体年对不三百卡纸清笔汤那年地汤地年洗个子路木切地亏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老个重叠捏通去滚不朗老个路穷汤不要卡纸清笔汤那年面接从康
5: 哎跟我这个打死呢刚把捆绑打
4: 咱们点不远吧咱俩马个吧你哪马去吧你我爹当初还见过很多的这样土路点不起死人了
7: 那批年人呢你我当见过很多的朋友也不许去多你我当见过很多的见过个爹当了送就土路的吧
8: 八卦四柱狼骨汤 Sekhi Kheba Soki, Bakbe Riki Nedu Yuzi, Yufang, Bakbu Zangsi Khangla Pheb Dang, Nghe Chonga La Phebzi, Ribu Meba Chuta Dang Pheju Nang Cho. Bakze Lunjung Dang, Lengshu Tunba, Bakbu Sekhi Kheba Soki, Bakbe Riki Nedu La, Yufang, Bakbu Zangsi Khangla, Ribu Meba Chuta Dang Pheju Nang Cho. Yufang, Bakbu Zangsi Khangla, Nguyen Duki Jikje Dang, Chile Mine, Bakbe Riki Nedu Khala Da Kyung Chi. Yufang, Bakbu Zangsi Khangla, Geyongi Muji Chambashi Yimbe, Kirana Bakbe Riki Nedu Yuzi, Nghe Chonga La Phebzi, Lutu Nang Cho La, Rimi Chechu Da Nyam Liyang Nang Cho. Chile Ki Lakze Dang, Haksan Ki Shepshu, Kunyi Pheba Gersu Cho. Yufang, Bakbu Zangsi Khangla, Dedan Jisim Chikubi Gyuyin, Bakbe Riki Nedu Khala, Chonga Tu Phebzi, Shibje Nyam Liyang Nang Zi, Gor Gu Dang Gorsu Guli Mikul. Hase Sane, Hase Chong Ki, Chingguan Chu Nyang Jem Ho Lam, Kaba Angja, Lengwa Ki Guji, Chu Ji Su Nga Ji Ji Ge. Shizi Sane, Shizi Chong Ki, Sam Chu Zi Chu, Jati Ki Lam, Kaba Angja, Lengwa Ki Guni, Ge Gu Nga Nga Gu Gu Chu.

0: 내쇼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피베 멘딘. 카토 양차베 카세 뷰리 기자.
1: 喂，别闹！快出去接川拉休息。
2: 卡几杯？出个六杯？出去喝些酒呗。
1: 啊，第一。
3: 看叫人们开发动荡，人不得惨笑。中国古镇街开发动荡啥吧 ？AI 开发动荡，千万莫上当。
4: 六一跑车，你到你是自助楼，吉尔身边铺面对通铁，石头差不右边，群头的拉，卡套深圳南玫瑰，台湾玻璃开高级银边，玻璃制高汤，村民六八。加切汤配切康气港都群众，脸不油辣，能量能推汤，吃了强强铁腿群气，哈将差不远。落叶爬出吉尔身边铺面对通，指导卡板，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急。
5: 今天俺做落叶爬出，他们的，俺的脸吧，干姐，这里那落里呀，波拉摩拉里呀，群众呢，俺的民族，我奶的肯定的都是打着。
6: 네, 샵샵이 어디지 쓰듯이다고 나는 건데.
7: 겨우 수수도가라.
6: 네세.
7: 양우 수수도.
6: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7: 어디 하고 마셔봐라.
6: 네, 로게바즈 함, 난 기라리아 피아이.
7: 네세, 네세.
8: 한국어디나 티톱라. 보여주시라도.
6: 네네.
8: 하고도 공부기에 뒤잡아야 양모 수수도.
6: 네세.
8: 어, 대회장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짐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 도가.
6: 나 저는 레바디 기란 티브도 왜?
8: 아래 빠져 사직 사베니.
6: 나 기란 체가 티스들래 부야이 기란.
8: 네네네.
9: 너 한국 뒤에 건설 람사하고.
6: 나
9: 시텐덴 로지바도데.
6: 어디 기란 그 출입다가 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0: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4: 罗一跑车，你到你是自助楼，吉尔身边铺面对通铁，石头差不右边，群头的拉，卡套深圳南玫瑰，台湾玻璃开高级银边，玻璃制高汤，村民六八，加切汤配切康气港都群众，脸不油辣，能量能推汤，吃了强强铁腿群气，哈将差不远。罗一跑车，吉尔身边铺面对通，
1: 指导卡板，连我也估计，处处进出，处处急。
11: 茶家照东欠不起，康明仓不来茶家地，欠仓用了违规茶家地，茶家照东用是欠。中国地震人流欠仓，地基拼凑欠的交了。
12: 四川期间，多少杀不平，连日给钱，吞给了吕书记，毛给钱，三百归属标准钱，地震的波段，吞了一百起人流归属。
13: 中国地震。
14: 也没见别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那去杨氏店吧，过那过鱼块儿，老子你对老子真正节目都不说给，也免你去囤些，要不青皮糖都撇他。青皮糖给囤些，青皮路呢，给个皮千万拉给右边，也免拿出去洗洗。最新给邻居来住边，明确的温度给冷却脱不了，给过年明确那空气稍微解脱不了，明确给巨人难，可别没过的糖，那空气普通没被脱的，小菌感染没吧，也能上头。

0: Monley, Contedo, Charging the way.
1: Charging's Tondo Guyuan Yer Chigi.
0: Umjilagan, Kalekata Chuji, Tangarma Chaza, Shibri Sunki.
1: Mananta me, Sumjabasta. Shanglu Topier de Hajayumba.
0: Nachina sending Muki Rayombi.
1: Ahi. Tarek Sayumdi, Nurses of Chimpsira Susia. Pamaniga Mab Chebe. Bogatu Messi. Minglana Sunyaki. Pomchi Jiji. Kunan, Bell Mudesia. Morang Amla Zero Chidasa. Nikan Limpy. Nipam Zero Chels Lumpy. Ine, Zeji Tudu. Morang Pamuniga, Chong Zasia. Nia Morang can just love it. Morang Tadu Chapters can just love it. Nia Kunzo, Robodos Chito Sunki. That's what kind of Chito Ra.
0: Molly. Shasin Domasta. Putan the Chunju Sonsa. Lamsan Hanging Chito Marshi. Naratu. Pour tout ce dont Stan Sanki. Shangi Samadambi. Notre Shanghai Lochimina. Détébli, les rayons manchés touchés. Kimsi Gedrinchia de Kambodia Chugo Macho. Tivet Kunzu Samu Kimsi Drinto Chelsea. Napa Loche. Détan Dine. Drinto Chiadi. Jigip Halada. Trudu Yahoche. Naranzu Chetu Bele, Samuchi.
2: 用啊
0: 用啊
3: Hayin, tada kiasi pusha yu.
0: Karche so.
3: Lema kungsi kubde pusha. Mengi kungsi eringu aga nyudu pusha sha.
0: Nguizu gyerdin pachinbo. Ji shugo ji, dip zhugi.
3: Chuzi chikai jilu, kusho bulangi, nyanam toni rangda chonzo gui si.
0: Kashi, kusho bulang ngamzha lingguo shwe.
3: Kusho bulang ngamzha tindri nandu. Nyam le chia tie le, yun tu qi mun sheng bi.
0: Ke zi nie da chi jie dan nuo mian ne, hua mei ge tan de tui de, le duan chang me, zhong guo yu liang ning le you shi. La ba du, shang hai le.
1: Qi zhu di li gu xiao bu lang, san ge du ge.
4: Qi zhu di li san me chen la, gu xiao zhao la.
1: Gu xiao zhao la tan de lang ga li yu song ge, an zu gan mian ji le, chuan de guo zu yin.
0: Mengli, kencetu, kau suruh cip tu gue.
1: Shuda, cikir mana? Gu xiao bu lang, cikir zhao la da, mala piece, mana suang tu kau zu nan de.
0: Gu xiao bu lang, kamsa.
3: Gu xiao bu lang, kung kamsa.
1: Cuma sa, ni kapa sih lenga cing.
0: Gushibulan kamsa, nani shanghai le dumzi chebu gyu.
1: Wei.
0: Jige zongbe, 부동 쿠이사라 마조 제베 남자
5: 접
0: 중니 파샤 쿠이사라 탄데 치게 키레 너 좀 좀 하자 요시
5: 용아 네 남 삼면 갈래요
0: 장고슈이나 나나 주 시라데 좀 마시네 하 고시 탄데 상하이디 미상메 마조 제세 사제 시차데 요시 기세 냠레 리추 준비나 화메기레 되창마 중고 균용네 베토시라 지게 부에 상하이라 보토시
3: 그쇼 불안 이지디 딩은 하나 저처이 뒤도나지 양자 쇠베 롱에는 쇠기 피게 제시디 니에 이지디 록디바마 고힘 틀랄 피죠
4: 저도 맞춰 거네 마선이 상하리 요약 남주 마스 뉴자 마고쇼 잡라 다시 해두지 개개디 샤우유
0: 구세불라 나레 쓰지 나나조 냠레 조베용베 면드시고인다
4: 냠레 조베용쇼 선이제 구쇼 잡라
0: 선이제요
5: 阿姨，俺来了，看钱不去，你要找我去吧。可
6: 这苏梦雷，你做好了都。你把俺来这个全部通知，俺该给下。雷雷，俺到苏库啊，你们都找他。主任啦，俺把俺来做很多了。期末成了，给这样的，去了新乡，当面再见，面具前的杨门都。
5: 남산고사야가小区去过，没事，住这楼了。这真肯定是跑不去。
0: 卡里，今次农民，你住的好苦要嘛的呗？当夜空了，期末成了，明个到这去的，那边拿了，这真给下。一年空个小区前面，免收银，无足给赔。
5: 你住前不停车，把那个俺所在苏宁民都。
0: 来来，俺这没事的。
5: 主任留了个小区休息的退税单给拿着。
6: 你上家钱呐？看叫小区去问。这次工资农民没团圆呐，是你俺做小区工作单子规定协助。阿江家，你那才个个恩姐，单子也能收的。单子个这不恰当退休呐，俺做小区去的休息单去做。
5: 俺来收的。
6: 主任啦，俺吃下去。小区的人个请留下者。小区的人个请不下来。
5: 抗议时呢，
6: 这阵个演员的军队的碰撞怕了，一张三不买账。小区的吃卡不吃大药的，爹妈在这阵个别丢人呐。那边那边王子军队去，那大现在听到卡不里，别那刚那个出席人不他，那只当呀，可叫叫卡过，卡头这个家了说白，那大听过来，前阵就是农民，心里直直有过来。
0: 阿姨，你把那个女主人给吓哭死我！今天天冷，我着土嘛是，狂吃点是。前阵生意不小不难打，天气下在我店，我修土嘛是，怎么啥？何子，孟雷，那个团队人还有事不？他的天气雪的，我可成了大多要不在教室。孟雷，上次我们看这一面。
5: 我随便对赌，
0: 还活没死？俺们这那个小区的人个钱不要的送我们的，但俺大姐谢没死，可这钱哪敢有呢？孟雷，团大地铁了，已经三轮十三单子，新年大局了，其团大人还有谁？上次这钱没谁，若不钱我也多呢，那么三可把接不住啊？
7: 这都。三哥不连接，
0: 谈的去哪做？哪段卡的有呢？跟着徐南这个谁？连接就都不找了。海荣公司画面操办刚打的时间，第一套呢，海荣公司的经纪人了就要，国足会有不得三线系统了呗？听这事，俺做公司去接了皮鞋单也贴了，兄弟介绍了，抵达车去。
7: 华美钞票批给的那点，中国消息，三不拉线上海的事。去年你们来这边搞不了，最近小队刚给其他车不的时间，他那海龙公司那最多的人在台中车不的时间，地点了去让给接送这个呗。
0: 阿雷，听这事，俺做到华美钞票最多车票桂林那了。 내주 도구된데 퇴요시 미카지게 많이 가요지니 나중에 버친다제 화매 초배 투리민의 루티제 손례사와 자브리스 고시 예상마 셰야디 카레스나 딘조 상마 쪽담시 더워 고무데 나주 살고베 모제 손도 소제 내주데 세세 세비게비 통도 계시 내주의 문에 있나 디렌치조 나자오 하인 대용 투마시라 구세포랑게 창샤매베 냠레 조부지 당고세시마시 是吧
7: 진도부저라게
8: 구小赵那个也合算是俺最从来上网去了开了半天大店客人呢大姐前面没在庄当说你吃了家乡的王千有的俺顾小赵了能西给绿街桥北你们来今年几大子干不求俺他中国罢了明显给周阿姨约了黑白兔上海的周阿姨你也这完了俺最中华区域几个部的上海了祖头的生病
0: 고셔
8: 잡으라
0: 토제나

0: 팔라 팔라
1: 근제도 샥초 야우시라 총소 남산 니지다 교 갈게리 칠자마나 내면 예수께 그리 던도 니지다 교 갈라 따가 조초마리 저
2: 아무라 오고 챙라 근제도
0: 샥초 리 좁초소 이네 다들 년가 내 최매자 저저 던지 되니 니지다 교 칸나라 더십제 샤니 근데 니가 규면 나 죽으리 이네 샥주 제기 내다 신다 퇴하기 닌가 요시

0: 겨울 부딩 예쁜 거 더 재나 개능 말지
1: 심도 갑시도 네 좋아하시대 심부시도 와 간다 나 잡든 신의 민자 겨울신의 당시
0: 让老弟给拿了给俺起名度，老刘解释，让自己写的。我是差不多起个名字，还是哪？
1: 第二了，老年素颜是名贵。
0: 嗯。
1: 年前呢，来的俺差不多。谈到老年成年上嘛，老群主这么讲是啊。听这一头了，来是九年差不多。
0: 钱呢，不免捐谈钱青年是不？
1: 我再帮不上老张钱的。
0: 要不要紧，老娘三年前呢，今晚俺从南站停车，娘们俩去偷鸡。
1: 嗯嗯。
2: 你的，就在这。我要到这，到嘴巴里你的，出国下去，车追击，国足。
3: 俺让你老舅开车随便牵随都乖。让你男朋友用度的。
4: 啊，这三不行，
2: 这不啦，用哈

창고 씨에나 라나마 존데이스디 나면 바구위 미디 수인 바 차샤니 나는 싱그랑을 삼시체 가부체 카테마비바 치투마리 단대지도 토라 카리니 균도조 겨그르시야 장메롬디 차샤나 튜즈다 듄체 최시디에 림신 교주고리 인내 예랑장 배지동디 랑강 배워 돌리디 능시 로주치네자 니수치네자 야치네 남야 균도조 시마리

0: 来接走，到时候呢，俺就接着下个团队，请俺下雨，拍台式。
1: 하이론 속바 어리 총라 된 토바 제스틸레 쇼이 헤다
2: 미셔 드라블라 와이트룸 슈피아디 키랑기 북투리스기 드린 삼투 두브르벨
3: 纽约中间的龙松街路据点钥匙华尔中学的俺最迷人的普通是提前海荣草坡厄里纳斯达克冲拉顿土色也普通的我们就土不是今年普通是亚的推断也解算着谈的怎么能给我们在地内一些阿拉卡措施没干事
4: 你也前的巨人物马活吧，上海的浦东节目，一些要用给，我在的那些有生给。

0: 지, 니, 숨.
1: 대박 하시게 브로.
2: 고셔달라 감사.
3: 감사.
2: 캐나디 페퍼 탕고 선자. 니에체나 잘라디 댄댄님 나그 생비.
3: 그지. 니에첸 수기.
2: 고셔 판 리그 찰나베 링탕고 멍업지 체베 상하 페일러 자감기 끊으디.

0: 암라. 도체나. 기랑 생각이 무슨 봐. 나나 따도 나 쉬옵시. 팔로징에 세워시겠나. 용아. 포모샤 이나. 아마레 좀 타랍 체체. 레레. 계제 같이. 장르 마시네. 용미도. 손다. 네 신기. 장르 충두 아메 참경 토메자. 탄데 장게 난난러. 참교시라 치고요시. 샤이 로춘주 면자. 포모 참부딘 제 체내 네 삼시 두기. 리데 레레. 내 수사디 세수 티기야 요마시. 난난게 나즈디. 장심나 체지 유치어다. 하코스네. 암라. 나나 메싱의 수조시 이내에 보충줄 쓰기 뭐라 니닝 아마 더 매봐 니니 쓸 건다 지나나노 폐지니 좀 주고시 담자 무제기 해주기 턴덕하네 암라 암라 스푸기 이런 말씀 싫어해 도우지 그냥 쏜다 보호진주 딘대지 사윤나네 성우퇴인에서 주무시 나야 나서 딘대지 뭐야 가리 있나
1: 본모
0: 암라 나탄들 좋아 치슈디 아무 야후 시기 주는 썸기 예물랑 참모만 치는 가봐요 무시해 키스드네 주모토는 아제티제 매약슈 폐슈 치기 간다디데스 욕심에
1: 용아 용아
0: 자게 세바 년초 아메라라 갑교 치오
1: 용두게
0: 담아 무시 만난 다음에 그런 예수교 같아 말해 덥시던 그 희
1: 재능아 로 주인다 응고

0: 나나, 야. 나나, 什么时候嘛是? 谈的捏了,捏碎也会借给我不是? 跟这都, 查清的鬼?
1: 查清下, 俺能落解了扎住你的鬼。
0: 나나, 上个那次的, 面干爹姐面具巧是? 哪路拉扎清起来有嘛是?
1: 俺看着拿不着, 洗个纸呗。
0: 나나, 看这么久嘛睡的? 那次几天嘛是? 上个俺们去拉看年纪,可别没随便的,给我扯的。
1: 어글라, 俺 没得什么车就拿捏银币。
0: 허지, 나나, 오라가 장르 캐린초. 상이 나츠디 차기 존소나 오라가 장 르무럽스 약속이 랍트지리게요. 직체는 안 좋은 나나, 지마, 르무케제 창도 갑시. 나나, 칼니 부유바. 야, 더마뉴스. 오, 야. 미 좀지 예수 여제게야 나나 내가 님치

0: 이네 nga o sim shu me be so shtu pe na chu chi tap ka la ka chu ko ni ko ye ki ni me be so shtu
1: nga cho na ta du ta ba do nga zo lak ta che ya gi gyu rim de li ma shi cho xian da chi ne xie ne ao zhe ge nga zo nyam le chi se ang ta bu de zi ge yo ma shi
2: ki na ni ge tin zhe sun za zha bu zhi du a gu ma la qian ge de chou le
0: cha xin ji ma do 苍马总是，过了雨季，着力速度大化芝麻地错过日，地狂了，俺最努力我在休息地，看查查地速度超日。
2: 天气这么大，努力些啊！到时呢，来大结束呢，苍马大火中给小马鼓掌的，小股东家吹球。
0: 하이 추즈 쥐응해 지러 우카 행기샤가 조 니지 랑하 슈시 네튼 도스 네튼 예니 가봐도 네튼 유바 차샤네 탁슈체 두즈 여즈비
3: 지게 말아 땡게제 세비나 나 조통도 추시 섭주 개야기 추즈 니슈 여시 추시대 네튼 유베 마체 나 조통도 섭주 개블로 여시
0: 나 주미 유디 아우저 승구티 주제 나 스타냠네 시아티리 나 주 추시 니에체나
4: 망다미도성비天呀然后睡的几点地到地来吃饭的休息一会儿呗天呀上什么就睡的奥哲给准备努力冲击赛的做这天六赛比给大家的赛不起呢七天六赛的冲击速准你们这吃的的第一杆给他年做卡起了丢的得不得的小叔统统考虑一下
3: 다시 루리 총계디 조미초 체진장야라 뜻디 준토부다 링뉴쟁기 섭슈 주토부 쿠리우 기부지 준야들이 제장한 조 루리 무제레 소디 된자 정신다 레주 정신 대리 정신다 뜻디 정신 준야들이 이네 예체나 통통징마 참배 소슈도
0: 루리 무제 제텔라 제르티지 교뉴 피게 된 거지 시장다 윈지야기 뜻은 체제의 지도부디지 무제 셰프다 총샤 셰프 큐연이 야케친 부분은 또 거리
4: 마집실라 돈돌락 제 개치슈 조리 미수링뉴리 미수링뉴 폐개치마다 뒤에 마오 백무제 레리로 루리제기 탁슈 지나지 코튼체 돌성비
3: 여보세요 루리제를 규리아디 루링무제 가서지
0: 영아 네 우카 콘소 람상 섭주 기록

0: 야 미김비 너궁 디부 미부다 너궁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과소기 야 메니 취퇴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2: 디링아주 로게바주 함디 아니 렘바 까지 지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묘소 문에디 컨데르도스 다가죠
3: 네, 샵샤지 어디 직접 드시다고 나는데.
4: 대우 수수도가라.
3: 맞아.
4: 양우 수수도.
3: 저는 레바드 피부도 왜?
4: 딱히 하고 나서 말.
3: 네, 로게 봐주 함. 안 기다려 줘야 해. 맞습니다.
5: 한국디나 티톱라. 보시다도.
3: 네, 네.
5: 하고도 공부지 되잖아요. 양모 수도.
3: 맞아.
5: 어. 대외장 안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3: 다치는 레바디 기란 티부도 왜?
5: 아래 바도 사직 사베니.
3: 다 기란 책 텍스들에 부야 얘기라.
5: 그래서 그래서.
6: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3: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7: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이라 슈미 스슈갸힌 콩메 콩부탕부티 샤브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저도체 콘세 콩부신시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임베 치베 금주 차롱기 캐주탕 뒤니 취구 체휴
9: จอดังยาปูเมบาร์ยอสังเฉทูไทดีชงชิเบลฮัมทีนียังสิงซีวอทังลัมทีดิมชูชิเวคอมบะเกียบดูดีชิงกีเบซอนังสิยองอีทรูกุโซคอมบะปูดูทังชงยาเกเวกกังบาร์ช่อยองเนติเกียวเฉทูทิบจูลฮัมจอยอินเบลัมจอคีทาเกียกีเบซิมเทมีไทดีชงคีนัมโอคีชิบยองทรูกจีชิเบถือชิงละชิบุโซถือชิงจูบยองวอทังเดทังอังชาลงยองเวมินดูชู
3: ハムチャチロゴルギャタンゴプチゴゴインラゴルギャカヌンギョプチハムチャチニュナチャチブギュインディリンアズロギャバジュハムディアニレンバガジジリナロリアボラモラリアクンジュネニニョンソモネディカンデルドシダハジョディシャブシャジュオディチクツデシタロナニョンディデオシュシトバラナゼヤンゴシュシトチェノレンバディピグドゥエ
6: ただ、ハンガーさんは。で、ロジバーズ、ハン、アンキラリア、プヤイ。ハンガーディーナ、ティートブラ、ボシダと。で、ハガード、コンバジェットザンバヤ、ヤンモシュート。で、ハンガード、ヤガチャウダン、チューブルチームな。モネナンダヨンセレミントワン。だ、チェナ、レンバディ、キランティブドゥエ。アレパーズ、サチクサベニ。だ、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クスディレ、プヤイ、キランチェクティ
7: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8: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 르지 알싱베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데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베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종 렘부 예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대대 켄치 하장 참부 예 로게 파트 지 알싱베 품이 대통 지도 카바 레워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10: 박바 스조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 유지 유방 박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박제 륜중다 능수 튼바 박부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네드라 유방 박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츠드다 베주 낭초 유방 박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다 첼레미네 박베리기 네드 칸라 다 쿄치 月方八股张世康呢，给用给母鸡全部是银币。既然了八股这个内政月子，你从个那边呢，路子弄错了，里面七九的娘们娘弄错。接下来给六七趟，学生给学区过年批发各所学。
11: 月方八股张世康给这单几十几个被拒人，八股这个内政考了，从个图片呢，直接娘们娘在国股党国书国里面滚。
10: 二十三年，二十中年，城管局杨建华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初级送案机制给。十七三年，十四中年，深处市区扎的吉郎，可把按照两个月估计结果案案估估出。
12: 阿旺五年三部米库呢，扛着起，那我十处两百趟，那五年三米几呢，几大起，那五百，那五百，这部米把锁给退休娘子能中起没？那为那对他去结果的真书谈了批的，那我问吧，那五折吧，能速到我，能出人吧？那为你在做预计真书谈，那为地谈定了批的，我路所见看见，再就把做物几年他上给些居住原因，给个给人不谈论，那为器具面具约起来，现在也拿托管米的拿这个钱那年度用具七八零都批上。
13: 谈到民主会呢，李密托当届党十届成立，大众提醒李密托偏居前桌。
12: 这书堂给用给创建家乐镇预备母鸡那位地堂的呢？偏女镇表过年那位那对拉出奇迹，过年给那位地堂三碗牛肉。
10: 三年，他是创建林国祥郎爬过从中的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级硬硬按你出。三年，他是创建林国祥郎爬过从中的一张，可望着两个月估计出级硬硬按你出。

0: Lei Tashir Tsujung ki Tetuan Kabar Lianbe Tuzu ni Nindara ki Shobe Chuzui Guba ne Gongme Chuzui Guba Parayin. Tang Zhuyan ta, Gisi Jigab Khan ki Langja ta, Tashir Tsujung ki Genu Shisung, Zhuyan Gengam Kuryu Sungjab Tashir Tsujung ki Zunen To, Pyo Rangyu Zhuyan ki Gengam Kuryu Sungjab ta Jewe, Yigbyu Shujara ta, Kabar So Gyu ne Tetuan Chiri Dagzhu Chigyu Inba ta. Dagzhu Chigong Su Mato Be Yigbyu Shujara ki Tetuan Netuan Ka Timbib Dara Sanne ki Dagzhu Takzhu Chigyu Ro Daguyu Chigyu Shi.
1: 新的鱼缸盆中盐辣鱼缸鱼缸上涨，国土统计局年冬的。盆中的盐度，北界脱北，偏界也不准。中国新的鱼缸盆中盐辣鱼缸。下面金边冷空地不灭不汤，国哪国鱼块儿所给下面的春天是脚步轻皮糖度皮糖。第二个皮青蛙拉起鱼边，下面那是就是新。三年，它是养成了富康面康起年度不三百克只。
2: 红果啥不的，我呢，闲了没那个不养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多，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爱红果的，花不钱不送账，刚把那几个糖，刚别说的证明拿着过，很巧多啊。真舒糖，年纪性别即便吃过真舒糖呢，别吸烟。
3: 同意用意年年菜有根做，也从个图片名，一米撇住它，年年菜有根做，从哪弄的？年年菜给年天给，哦，进屋米地瓦汤，羊肉米地瓦，年岁也不米提拔上来，级别差老大，老中了兄弟提拔了噻。闽南的那个女菜马肉炒汤，点过嘴里边插在那后边那个破肉桌子，年年菜有呢，真熟糖了撇汤，点用给木制从大从个一边，点送给。三月五日，那个跌入前面从哪头了？哦，进屋提外的。
4: 真书堂去三三个长华中年，为了地堂去，日据堂日据，那句香兰座举头门外，从港都片面，人民安排据前的错了，腾东白药白玉山进修堂全面跟住进来着，没账了，才是预备，我了领了，我了不愿意，日据藤子给，也从港都片面，录制堂人民安两把堂排据囊中，三年他是中给，领过下郎，爬过从中给一张，他帮着，两个月估计，初级安安安你出，
5: 领过大件给很多的关节，吃了千不赢呢。
4: 点不接，能买来生产几千公斤多，人接，当年刚不点面子几，俺人都干了几双，特里人的年，领过大件个很高级关节，全部也会几个人的。领过大件个很高的，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湖南人生不干不用不嘛子，不过年关又不能行，生产用不得哇。
6: 何不就给我汤？那就点吧。 那干部说的，那空地不面积，预防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来，人民识别的，俺们领导出了过年了，我进屋的了，人才给孙哪里出位，地当是经验。那娃那所当当，四处啷个，那娃五只掌握说的，那娃地不面积，那当哪位所去看了片段，我们就给直接的，起来给哪在托呢，人民识别的，俺们领导出了，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那娃我不当，那娃张是钱呢，给了，第六给那娃是经验。 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给用给木制才不适宜。他的卡巴给不及，起来给小区托呢，给那当哪位那段了打更轻易。预防那当哪位所去看的，地摊几层结构不愿意。那当哪位那段看了，从卡都片面，实际伢们能在高尔古当高速过来面过。他在啥呢？他是中介，尽管去两家破烂，卡巴按着两个月估计初级送个几级给，实际啥呢？实际中介生出去，咋的给了？卡巴按着两个月估计，给个按个股股出。
7: 什么链接公开不上？那么链接从我们今天新闻的里程三十秒来推荐那学员。开始当中呢，他是谈那区小区人车数据接了，我们社区为车主跑步不同，天南呢对龙地震，古龙距离啊，毫米九个差出去，差不多只有呢七万八的宽度。车主跑步那么些去，能不能这车主住个月别？空格三年天最冷就开了，盘着从我南天去，超过开了外村，今朝电价贴了，拖南南过。
4: 毛年纪人看那些拍照过年，随便人通过人中年，现在小酒堂、青酒、罗盖奴酒堂、微酒，他说那个去微酒堂小酒节了，吃饭看春晚不有，啥子卡节了，吃饭春晚不有。罗盖小酒堂罗酒，现在罗酒堂微酒，那个去奴酒节了，那么天天吃饭看什么什么不有，天明三年看了做真不忙不喝酒，三年你们。我哩看到酒坛喝酒，那个酒现在喝酒在了茶坊扛春晚不酒，啥子卡在了茶坊春晚不酒。宁德堂喝个，他说现在小酒坛青酒在了，真不忙不可能，隔壁那么提酒，啥子卡在了茶坊扛什么什么不酒。天明三年看了做真不忙不喝酒。襄阳克隆感谢七位金，那个在可以看，每岁人不听，人心也怕了中原，别人毛年纪哩。让中年参对小旅局去那块卡进了，每军人个中七万趟，哈瓜头西镇装备局里啊，每军人个七万，每军我过前头天了，团长难过，下面呀，西城我的卡进四罗囊。城关去了，差不森森百年人心，真不忙不喝酒，车当场锻炼你就怕了。泉州了，差不森森百年人心，他们提酒，车当场松年就别怕了。三处在了差不穷啊，把那人民那么提酒，车当场洗脸就端盘了。看把了那么提酒，车当场来过脸就盘了。三个了真不忙不活的人民，差不生生不酒，车当场来过脸就让我盘了。那东去了差不生生不的人民，真不忙不活的酒，车当场接脸你就盘了。穷给了差不生生不的人民，真不忙不活的酒，车当场出脸就接盘了。空格了，吃不穷啊！把那人心全部忙不过久，吃当场出年就过怕了。吃不去了，吃不生生把那人心那么提久，吃当场过年你就怕了。买到了，吃不穷啊！把那人心那么提久，吃当场就出年你生意怕了。囊中了，吃不生生把那人心那么提久，吃当场就年你生意怕了。可入去了，吃不生生把久，吃当场过年你生意怕了。买卡了，吃不生生不酒，吃当场我年你手机拍了。赚到了，吃不生生不的人心，吃不穷啊不酒，吃当场锻炼你手机拍了。十年去了，看不吃不酒，吃当场几年就拍了。你买了那么甜的人心，看不吃不酒，吃当场来过几年就你拍了。说中了，看不吃不的人心，吃不穷啊不酒，吃当场一年就算拍了。嘎的中了，真不忙不过的人心那么提酒，吃当场一年就让我怕了。爷爷了，真不忙不过的人心那么提酒，吃当场来过年就不怕了。做亲了，真不忙不过的酒，吃当场来过今年就你怕了。城关去了，吃不生生不的人心，真不忙不过的酒，吃当场锻炼你就怕了。下面了，如果真正可以看那么些我的雄鹰。不得了，吃不生生百年人心，真不忙不喝酒，吃当场锻炼你就怕了。扬州有座的吃不穷啊，百年人心那么提酒，吃当场几年就自己怕了。南座的看不吃的白酒，吃当场几年就你怕了。吃松座的吃不生生百年人心，吃不穷啊白酒，吃当场锻炼你是不是怕了？南家把我的吃不生生百年人心那么提酒，吃当场几年就不怕了。从不浪漫搞这些么了，吃不生生百年人心那么提酒，吃当场几年就住怕了。三年了，吃不生生百年人心，真不忙不喝酒，吃当场锻炼就过怕了。扛真不起了，真不忙不喝的人心，扛不起了白酒，吃当场一年就别怕了。天天天明中堂充电器，那么些我的死了难。母体呢，艰难创业的卡子给那么些我的死了呢。就读中民在康去老的学过人，三年内碰到西边才交松热十八上，热着我们大家的手里，从吹石龙吹进浪波，就落滚动，推到南街，地面车顶真恶心，怕电，我着真是不可了，接着车顶可了，菜木烫。路路塘路长久了，龙井宽了，长下的塘下路宽土，才龙塘斜宽下。什么林业？那么些我的蔬菜了。
5: 今天俺做老一把猪，他们的，俺的篱笆、架子、 jili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so, mwane di kandere dosi, daga zho.
6: De, shabsha zhi, ode jik tsudash dago nani nandgwe?
7: Dewa shushtuwa la.
6: Naze?
7: Yangwa shushtuwa.
6: Chana, lenba di tibu dwe?
7: Da di hao hongha shabha la.
6: Di, logi ba zhi, ham, an kiran liya piya yi.
7: Nasi, nasi.
8: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6: 그래서
8: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6: 왔다 저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8: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6: 다 기란 책을 텍스들레 부야 얘기란
8: 그래서
9: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6: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0: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1: 콩키 콤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스슈 야힌 콤메 콤부 탐부티 샤브주 콤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세 콤부신신 지도 기가 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 기 케주 당 뒤네 추구 체휴 조당야부메바르 함 차지로 고 야탄 굽주 거고 인라 고 야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인 로게 파트 니도 니슈 저주르 GR 신비 품이 대통티 습토 참부 예베 켄드 디라 캬토 심제낭 미구 대외 뷰리키 규지 인비 뿌리 지가와 탕 쳇미록바 갸체 탕 페체 칸키 강도 켄숑 렘부 유라 낭레 능투 탕 치라 참차 테투 켄치 하장 참부 유 로게 파트 GR 신비의 품이 뒤통 지도 카발 레워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지
5: 드링한 줄 로게 파트 함디 아니 레바 까제 질리나 로리아 볼라 몰라리아 권주네 아니 명소 모네데 컨데르도 다가죠
6: 데 샤샤지 어디 직서도 따로 나는 건데
7: 대우 수수도라
6: 나세
7: 양우 수수도
6: 저는 레바데 피부도 왜
7: 다디 하고나서
6: 디 로게 파트 함 안 기다려 줘야 해.
7: 됐어.
8: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라도.
6: 네.
8: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6: 됐어.
8: 어.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와.
6: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부도 왜?
8: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6: 다 기란 책을 텍스들레 줘야 해 기란.
8: 됐어.
9: 너 한국디냐 건달람 사고. 레시텐데 로지바도.
6: 어디 기란가 추브다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10: 지도 카바르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2: 미글라 딱제 체네 미그네기 니가 레체 비징 비미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체제 미그네기 네 되므네 신토블라 컹충기무 조미시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 지덕 사도 되유진 계련 방된 주영아탕 미토 장세 무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냠수 제유 계세기란 미그접제 지바탕 미세범메통와 미규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징 비민탕 태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라 펩탕 모여라 카바탕 송칸낭 리펜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탕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파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 주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 주

0: ཁྱི ཕྱད མམ གསམ
1: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지도 카바 레고르 예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2: 야민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고나 고유코 소기 야메니 춘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3: 칭비 당니 나녜 디당키 칠레 십슈 디네 시인라 게용키 규지 총다 시갸힌 편종수 로주연키 총강 인베 체인베 토로 대표 이치 낭초
2: 칭비 당기 튼세 칭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면 나스주시시
3: 지신키 닌주 장례 주베 면주티 수풀너 숙탕 쇼르균 강야 메베 토니 구니기 너콩 상토 원튼기 릉교 탑랑키 면주 너콩키 자와르게네 네 년체 시투라 면주키 규심낭 급야 메구라 너콩라 심피 주미구 탕 너콩라 샥주 양치 메구베 대신 잠배 고네 내 년체 시토 체력 당 튼배 고네 너콩을 장저 체디 내부 당 년체 기 너니 장세 체네 야매 겐배 고 나와 당 구유 콜와 소키 너콩 미데 와 나초 용유 차기 용토 칭비 당토 페 당 리미토 칭비 루 면추 냠린 당 리미토 나동 푸니 냠린 체초베 야매 니츠 튼치 교부 칭비 당토 페 당 윤통 야매 니리 당 대외 정신키 야매 니라 편부유 야매 김비 나가고 탕 너추슈루와 지소르냔바 고나와 구유코와 소키 네다라 미세키 페뉴덴유 타세사네 타선영젠람 후캉면캉 네드부 서베카주 칭비 탕총캉 카바앙차 레워게 구치 추숨구구 구추숨 시지사네 시지숨주지쿠 짜디기람 람시도케 샹외기 루무체디쿠카주 칭비 탕 나녜 메제총캉 카바앙차 레워게 구니 게든 레워게 시 레워레워 로게선에 로고 총기 내동추 권부람 로게 룹충 당부 카츠 칭비 당총캉 카방자 레워게 구숨 듄아니 레워 게 구구
4: 고모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레
5: 빨라 Nyema shurguyu da, pala kirange maa di lemba kariyimbaji tibu nanda.
4: Maa di chimu shimbuche, zangma zangma kyangche, dende wesek maari.
5: Wesek maa nari pala, pala kirang si nanda. Di nana ya, pelegi, shese rinbe, shing maa che, tando, di maa, zangma zangma kyangyimba maa che, di maa rali ya yubbe chishimish duwa.
4: Wesek maa di,
6: 龙你输了都进别连把拧不进我没人呢虚下了这随便马的不那样是吧谢谢日本吞在银子吞在所在给拆开银子吞在给托到米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学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之马如果地归我原天刚长吉为什么马的地藏康破个重点冲水康国大安杰吧为什么马的地藏康
2: 야미 김비 너콩 디부 메바타 너콩 가바 너추 양스 된바 고나 고유콜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추 너콩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갸미 고르타 너고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베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他是娘陈朗富康面康起年度部三百卡住清笔堂那年地堂地年十个字路目前地亏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老个重点年同区管不朗老个路穷堂不要卡住清笔堂那年面接从康 Loja Patu, Nidon, Nishu Zuru, GR Singbe, Pumi Dutong Ti, Subtu Tampu Yubi, Kundu Dila, Kato, Simjanang Migu, Tiwe Buli Ki, Duji Yinbe, Buri Jigao Tang, Tsumi Lokba, Gache Tang, Puja Kanki Gang to Kunjung, Limbu Yula, Nangle Nung Tutang, Chila Cham Chang Tetu Kunsi, Hajang Tampu Yu, Loja Patu, GR Singbe, Pumi Dutong, Jido Kabar, Lewa Ye Wuji, Tru Tru Jig Tru, Tru Tru Ji. 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赢了修明孙秀感应空没有空不躺不提下主空得不了浪车文档热度车空气空不认识自动给干草了秋年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刚不擦弄用为企图行就躺三百七百银别七别更日擦弄给开就躺对年去过前月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泰迪熊七别他们天天养心洗我汤他们天天秀起为恐怕给对地形给别从来是用意出个错恐怕不对汤冲压给别个刚把车用意得给切图贴住他们做银别他们做给他别给别心车米泰迪熊去那么给七不用出借七别提亲了七不错提亲这个用我汤得汤昂擦弄用为面对秀
5: 他们恰起了锅儿，也烫过不就过过瘾了。锅儿也看见热气，他们恰起牛呢，恰起不就瘾。哎呀，张阿吉嫂，这得来多少度猪肝？
6: 这个第四是几把开药嘛嘞？让婆罗亲戚的嘛嘞？
5: 喊你放的白就是蛋吧？爹那个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
6: 前张家的捐钱名都啦，
5: 张大姑也不去吃鱼。叔叔这蒙古人的爹姐韩立芳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部就长些婆婆当。叔叔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子就婆婆当。俺的叔叔当呢，出也不去领给。
6: 这样我是啥啥，东西也做苦下了。
5: 你让了陪去当呀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当，
6: 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当，南部了呀，南部帮不也不去要的。
3: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的阿玛拉的班的文字也不是那种人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苏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

간사라 포르교 지신비 소자티 미리기 손에나 개간 시도는지 간주의 숨지 직잠기 세리니 부신티의 끝이네 중시 콜로 용기 가족국 주경외타 가족들이 되네 로도니 장노부르 때문에 시주를 지비게 이내야 다제 장노비 장보로 진용도 조심해 대기 차라 신뢰 다르게 지바티 신나게 매도 직 진용도 조심해 장노비 손에 넣고 왜 그리고 균제 매바라 충도 조심해

0: 교화 대다기 장노비 세리타 장창 대신 기베라 쇼겐 대피 캐디 부신 대리라 송접 자교로 낭조 마체체 아주 흉어 서베 전민티 매바 교주시 슬링키 자반포 표대 지겐기 지르지기 소자 지부티 소대 지신
1: 관저 냠도 세츠원타
0: 냠도 장기 사고나 숨게 지신 도부슈 체외 소자 디다기 생계 교조 출신 지차라 자민댕기 당민 생기 참아 필링토 초대 지시예 포생타 모세니 시기 양배 탕숑키 셀순기 세초겐 시시 생기 류베 지제라 제게 야다 구주잠 심시 테니 세 고레토의 수제 체와 앙이바 레베 지르지기 소자 이모 세 교대 지겐기 지르지기 소자 지부티시 생계 교수는 생계 순주장 여지 모센 특유 미지비 포센지캄 텔레마와 뒤에 관저의 랭겐이 생계 사고나 순격 제안에 젠수와 체력을 돌리듯이 생규 나기 공시에니 모센 생주 인식 모센기 교수는 계정의 내법수 관제 생주 소정 제바 담냠도 원장 측 교도의 제바티 생계 초로 대단한 대자 계속

대회 년가 가족이 채나 중재가 대회 채와 토기 젠센기 예보 생기 땡아 필링키 탕조망 채와라 원규르 채예 이내야 땡기 차라 콘조 원규르 지시에 내수 생기 창보르 나르키 갸지 게레 생기네 무용의 창보르 뇽도 조와 티 생규 창제 체뇽네 체뇽도 조와 타나 교즈 콤이 체뇽도 조시예 티 생규 와르키 저와라 가게 되네 개베라 쇼긴 티비예

이내 야 더블레고 시라 필링 계급 용기 생규로 송급 재배를 위배시 대야 필링 자단도 송급 그 직주 니트도 조시 대생계를 꼭수기 인간 해제바 중요라 미리 리기 소자 와르기 개단용도 단네 필링 생계 차고로 나서 용기로 그대 팁이야 생근이 도쇼다 바도기 전쟁 대회 교도의 체답 뒤에 먼저 도쇼 대회 체답

총마라 자오 하장이 마고 이게 제만 요구 제단낭 총마 세수 죄받다 제만 요구 자젠키 초장의 년담도 겁내 이내 양 코저로 급급스 마도 남포이 있군요 총매 关于团结前年帕主流都不许穷的动漫卡 关于错的亏就没来觉呢 从面,塞国内托个恶里藏马拉,修建铁壁。苏在穷为不仙提大尼,血女贵贵,就在特具开发行行。塞蒙尼,做菲林格杂当塔,西基切为汤雄奎托,错对其一月。关注你,记住人心切为苏在行行马塔,娘对其就如干不月。 교수 세모긴지 하장게 노베 여지 리미 니잠 심베 데르메 서오게 응응에 타다 뭐 터디게 컨제조 부가라타 부르바 게지 메베 소자소 세수 데디게 소자 데니 서고 조조로 케베 풀람타 통자니 컨제 데네 이마세 자오로 고송 세사사 티신 지르바 케베 치사 야고시시 콘조로

콘토디에라 타나니마리아 테가르타 토키데 테니 쩐제시시 쿰제니 응가바니 초카데니 튜시지 타나 남게 토네야 튜시 소도웨 녜다타마타 쿠미시엔츠 테마라 커버라치 테니 동차 젠키 차라지시

세몬기 디레 토라 지나 용이네 컨제 도주카지 고토기게 이내야 도주 참아 고토기네 세모망 체외 고사워도 좋네 로지직 팀기 세리 되기게 주 세리민 젠기 세리 최외 고급 통신

주의에 소접체 세모야 송예래 타기매 탄주 소더웨 냥가 도시 세모지기 주의에라 카데 조토기매 이내야 세모티리기 균도 냠도 먹답치 주의 세르미 젠기 정이 마르제 체육에 세모 줄하고 타고르기와 시도 듣게

관세 장기 지조라 제경 첨부 책임이라 하루의 기회쇼 첨부 대 관조니 미리 다 년규 체스에 소자디 로딘 리기 소자시 로딘 리기 소자니 세 쿠레토 롱어 칭가도 점 초대 체크 소자 디다 세 쿠레 링칭에 토 초대 체크 예배 나세타 자타 야나 치란소 참마니 소자 디리 토규헤 로딘 리기 소자 망치와니 자신이 생기 소자 인야 카지 자젠 샤센라 페규르 초예 로딘 리기 소자 망치와 치소정 신기 교제난 초대 체지 벤저와라 튠제기 제제 什麼 유바마세 젠저타 괴레야 대예 메괴타 메괴는 리니 미리 다니규 체서베 로딘 리기 소자 링이부디 Honzo Shiju Jigrim, Miri Tan Hajan Jabuye. Kimzang Ki Jawani, Lodin Rigi Soja Kaji Gimwene, Kegan Hajan Kimushi. Derdin, Penzun Pushe Chebani, Gundong Gi Nangzu Shi Yishi. Guru Penzun Wara Barme, Chiji Chebata, Purnye Dwa Zwa Tondo. Megu Ni, Filin Ki Murdi Kuyu Tu Kyu Jigde Chodyo Chejin, Nyamdo Puju Soyo Chang. Kimataagi tawa kashe nang, megui ki chogo tala ame, chamdu ngang chodoy chi la. Puri ki roda tala kanchi che ne tuntab che gui min labgi yu. Megui ki kyuzu kumi changme, jiru bar songyab che ji. Puri ki zo, zenzui war kate cha ne kyuzu yong la songyab che gui yu. Kyozu-chi-la ji-cha-ra kumi-ngan-ne chu-pa-ra-ye. Yine-ya, Kyozu-ka-ji-la kumi-ngab-chu-sa-ra-ye. Megu-ni, ji-zo-reng-shin-sab-la pu-ru-la shin-du-je-be so-cha-si-hin. Zhu-seng-ju-ni, filin-gi-sa-gu-ka-la so-de-chi-gu-yue-ji. Kyozu-ji-la ka-cha, ni-shun-ne, ya-da-ngab-chu-pa-ra mi-ji-ba-ye. Lo-de-ri-gi so-cha-si-en-tang-ja-wa-ra. 黄作阳制作人心设备所在性周生就给邱作尼鸡蛋托拿出塔罗为母力塔普里提醒周助借给周白银黄作阳邱作阳牛仔哈将切为内部皮这些原件母力给制作内部皮让给阿门三年军籍重视 Masi kyozoe nang, puri ki gozu chiga yue kya, kwanzoe nebapla, gyunje mebapla, kyuwa chukha yue. Meiri ki kimzaan tha jawa la, jiu senju ki kumi wara semso tha, rogre chiri chepo yue la, chukzoe tha, kate do naba ya, kwanju yue. Muri ni nami ya, kyozo chiga nang, chodoe che jing. Narzu thao we, puri tsue, rangi kisa tsarse kyuzu le kachi yi. Zhu tiri ni samyu le debe socha shi yindi, kumi wara zhuwa saba tka, kuzi tumu to chi zhugi zhawo lo kade zhugi yi. Lodin rigi socha ni mi rigi ta nyingyu zhuwa che sabi socha shi yi. Socha tiri shinju che ne, nganzu mi rigi pegyuru ta ngangam rigi kechu. 대신 최고소라 규명 대회는 보여도 이내야 미지기 규제 매발 최고기 로데 리기 소자 다 규부 동의 기내 속해요. 미지기 세배 다게 집한테 중남 다 작남 망도 집한테 짐주 남젠 다기 미 세배 다르게나 펜버 체야 장기만 선배 로데 리기 소자 심해 중심이에요. 마세 나제 도시 문자 대신 침극의 요정 소기 건조의 내단다 Nyinga soshinke. Aibola nedugi kya Lodin Rigi Soja la nyinga chenpo soshinke. Nedun tila tsangme, zemmin togi

0: 신은 알레스. 여보, 티링 매도다 기대 고부 충해. 기가 됨지디 근데서 충서. 예체는 랑라가니 용다 최제 초부 큐는 민도. 나스네 신비는 니라 생대 됨지 치바. 공세 레메 상매 랑라 기가 됨지 쉐비는 와서 갔어요 말이야. 아, 노보. 랑가 기가디 오늘 세부 상고르샤. 니 다와지 스칼레 게베 남자디 디리시네 덴키 토스. 당아이 흘르제 대야 용아. 야멘 도스치. 스니랑게 하하로 공부슈다. 나스 능숨 치르 흘르제 고가죠. 니랑 커섭 제바 세쇼. 노보 남자디 덴키 토바. 칼레 커스 유메 랑게 싱그마시. 니 삼차메 자 상모 세컨도치. 차주 투마베니. 신의 남자디 덴키 토스. 랑게 홍후기 섬중디 덩유이베 배신 덩유이기 마시 로주유콘을 체입에 차도그 섬중시리 잉부망구 요리라 지소리 배뉴시라 퇴열다 니에 섬중디 타고구 퇴세다 사비다야를 대비기 체사 니에 뉴슈 유세 되니 남자는 간 소라 안는 삼추 탐대 그제 충소 랑게 깨가기 니무디 나라 아줌마 랑게 니에 체도 가부채고 말이베 아 가르쳐서 응
1: 마 랑라 퇴다 시야유
0: 니에 덩기네 시에 대비인 바
1: 마 랑니 가가치도
0: 가래
1: 가가친데도 당아 못해 김자디나 대니 되면도 피샷 5대 매자 말해 친데 유비 레그라 치고 섬기 디날 무간 가다 송을 가치 던도 조송 신비게베 토유 好汉 로빙 토에 디날 유 양체 녀라 상외 앙다 好汉 길게 치지 디카가 제약 주둔 이기 니에서의 꿀사

0: 너보 가르쳐 왔음도 나 세보 다부터 뒤에 경기 치조 망고 민고이며 이네 뒤절 구이뇨메 너보 세니의 신규유 랑통도 안 롱랑대요지 이년 그니 사상체 로망고 침벌다 랑그 기가라 슈고도 슬레바 랑게 뇨그지 된제 셰회두에
1: 디턴달메
0: 쟤는 가르쳐도 임바
1: 向前 마라니 초에 날아 탄도 지동 요시베
0: 노보 계세제도 매나 니랑다 창스 개구르베 계세제도 매나 은일 보고 용구르베 계세제도 매나 니니다 키규규 갈래 개구르베
1: 대지도 스마시 대장게 소소 전부 유브라 저치야 치도다 장게 되부 유베 초하시게 치도시 대지도다 저와 케미도
0: 노보 은이 창스 개시 로초주게 랑게 단데 신에 나다 자동 가림에 주도 지위베 前的 rala, Zidung Sorna Jenir Chung, Yamena Rami Sindala, Sim Shobrebe. Ah, Range, Nienu Jukar Shobdi, Nashe Uriba. Nier rala, Gabmewe, Samudin Jakoya Yung Sekare.
1: Range Kakesh no Yomashi. 당연히 죽지 않으셔. 자다 좋아요 마시.
0: 예전에 죽지 민도 다들 고소스리 성기. 신님 봐.
1: 아 도한다. 아 도한다.
0: 마드다 마드다 다 생마견 용누에 다과디 제체는 욕말다 라는 직대다 야메는 니다 돈르지 알룽라체디 야메는 수스시야기 제제자마지 갸시체디 보고이 체무디 제체압지 더도 쓰동고 시에가체 너니 로숨주 소장 레사부터 랑나 칸샤 쟤는 용구마지 응고 마드다 마라세샤 랑룽 마치야 너보 나 랑게 간룽라야 가림에 싱그유 나 날로야 두수뉴뉴치 랑다 부구다님도 대야 두수뉴뉴치 긴이니라 승고치야 용차상시 이내 녀로와라 랑게 간 삼시시로 녀딘제치야 나수디게 소와 대외 양식에 도는 성귀 랑장시딘제치 닌가 말다 뭐
2: 电子国家民族让了电子管队民族前能安睡了让了卡着管队都你爹呢让你都出地去穷队呢所谓几大缺三十下是让给不过季节落地给拿了不过你要过队干了开有这你让光大死你你那让给他的技术可这前面新个预备可把钱不一呢苍美没得的队别叫过都秀的技术内部的等着你让持有 你可是说别做些永不杀木头一呢我啥就去去去年永久期给让那妈速度过了呗啊你妈让爸爸我同住些让妈还断给自己不记得查斯给不住给谁啊可是苦了过谁不得让我弄了给用啊你就是羡慕用那可是那他爹内部的这没病呢让他好汉苦有要的这那爹呀永过了呗
0: 키니니기 세고 되숨 창마 주송 당고다 제제리 슬머누네 야오시라유 장게 그들 롱라네 예 매도다 되베 개중의 세뉴유 무이디소 장게 학배케 용부 삼중에
1: 예전에 화유 시키 뭐죠 나를 같이 유바 사토 바상게 서고야 민도 네 장고 마고 키스 나 소하기 뭐 개우 세뉴유베 아 세뉴유베
0: 진을랑게 가셔다 前的人我的 微信妹妹撒撒先对对, 我是从今年后给秘书什么送去什么去写呗看不透进去了你大的心行速匆匆的重视养的环境是写呗故事从高了你们几个都对送肯定有没有出多钱你大的阿主对大连大姐对几句让我点过来三五米货点过来三三百五米的不过你别扭头马上是我是怕了你大做就没被给写啊有人从那些啊切到你大满过写啊有人穷过点骨质给写写的
1: 列若给苏菲姐从下给果果的阿基地求人路人虽然人不看了这差不多啊也不会落云牌压根没等给民都到我进入宋大爷大门都死人让我学的昨天这也对都会让给雷军这次见我学的昨天这让也对都会去昨天这个你给金牛没马的让苏菲每次到我大神他到我有人我让你整马神

0: 노보, 노보, 셈님다, 셈님다. 랑게가 니르게지시에 주다 용두에. 너니가 로직제 로추스 주고시, 창스게지 로추신시야. 너니니게 공부지지제 드림부도 용두부다. 제사진지제고르바. 용아, 니 초매비 셈미, 랑게 니두 요마시. 이내가니게 랑삼가 식다제는 용구마르다. 알아도나 된다 시부시오기. 도스지 니라사실시오.
1: 마주메.
0: 저다.
1: 마주메, 제.
0: 랑게 다 시가치는 싱글이.
1: 마주메, 마주메.
0: 다가 여기 가르쳐줘도. 용아, 랑조도 있는 얘 다쇼. 이내 비게 다 시가조다. 니네랑 가르쳐줘도 있는 애치. 용두고해.

0: 초대 개바 심조도 과즈 초대 개발아 부서우르다 과즈 랑가 타우리 고르 과즈나다 아 서트이다
1: 하할레 칼니미시
0: 하와와와하
2: 가치위 으시 나 서게미니베 아
0: 꾸뿌라르 암라가 딱바 카탄데 딱제는 거를
1: 아 하할레 용아 제노바베 다스 제고
2: 으시 소시 피에도와 이네 대사업시게 용게
0: 꾸뿌라르 팀놈 다 쇼위 암라가 딱바 팀시부터 숨고르
2: 용아 니 팀놈 뭐 암라게 오늘 점심도 송도고에 하 용아 점심도 교 부족한 돌로 제시
0: 빨라 디 암라 돌로 루야 까마르베 대샤 거리나 암라 나 쇼야 마르베 과테 녀제
2: 바베 자라도 세비 대다오 마시 쇼세 걸산데도
0: 걸산에 캐면 암라 과여제
2: 녀라라 걸사가서 정문도고에 교스 제시 제스민도 라브라 쇼래 봐.
0: 녀녀 그랑 팀이 그랑 경아 랭게 부르.
2: 아무라 저와 유승기. 간이시 도가 친스.
0: 된다 가져라.
2: 네 저와 니 부들다.
0: 아, 영아. 나 갈 때 내 뒤 봐. 나 그랑 경아 랭게 된다.
2: 어, 된키세 셰비나. 랑가 아무라 타부도 큰 돈유 매매 터링 비치시 도가 친스. 고스나 레이 캐시무시 퇴제 차로나가 대비 신승회 교수치다 갈사가
0: 캐메 광 규링류 대리 고두 로비라
2: 디니에 원의 시무주 아무라 대두 저와체 아시행민도 랑 저와 망도 저건 저제 쉬다 갈사가
0: 나원 워무다 주도 동거이
2: 예부 흔히 고부도와 디서 대비리라

야. 좋았다. 그래도 신문 누구해? 쟤는 봐봐도야. 밥에 두규 멤버가디 리리 수지. 워메나를 반지 사야 가비유. 네. 신부 쇼리. 다섯 시대다. 소다. 근데도

0: 하완 교수야.
1: 여보예, 말아 여진다.
0: 여보예.
1: 근데 경마 전화 가 쉬고 내 봐. 여진.
0: 경마 용아, 여보인다.
1: 말아 여진다. 여 쉬고 내 봐.
0: 요. 하완. 밥에 되면 열었다. 야, 도도도도시. 부, 장게 디 가상아 가봐기베.
1: 나오지.
0: 쟤는 아무나를 가봐기베 아.
1: 교빈, 이네 디나 아자라지게 딱 빠르시. 그랑게 교세 쉐발린 예민 도스지. 요, 너가 나 피다. 야스 고 찰.
0: 고전아 수요시, 디자기라지야.

0: 아지 양아 잡방 같이 매.
1: 디니에 쇼웨 버봐.
0: 야주. 상제. 다샤랑 산다다 마침부터 좀 보자. 대마제 부고의 상지 대자. 딘데체나 장글에 가준 친구와.
1: 네스디 기란 게 캠비므제. 돌 때문에 내가 뒤셔 덕매. 마세니 선샤 상마니 고르 좀 됐어. 칼라스기스기 내가 걸 셰비너 문에이 변뉴 여고 등기
0: 왜 홍북 남자들 근데 송소 내가 되라 링디 참바다 두가 경화가 주든디 샤토 맵자 딩문에 이민의 심어소 이내 내주든 잘하야 경제 가진다
1: 내수디 수익이랄 취죠 내 심으쇼 개세 응원의 이민은 폐지 경화 계속이 자기 토착상인 길이
0: 아, 네, 고부장이 상제 남자한테 괜히 상시 내 주디 원해 있는 자 주문 있네 간다장게 년당보 나 땡기배 린시겨구유
1: 간다 내 주디 다들 네 심으쇼 배진 동우 인기 마시 제를 네 도나치 쇼 철당쇼
0: 상제 상게 남자만 불러가 제자 공시 나라 개자요시 미망부지 미츠가요르다 내스나 김장 내주된조 락부주사 마치합시 쓰기요 마치입시 미스니엣 가망부지
1: 코스 가르시엔두유 내시엘주 기랑게 슴슴한한 주이바 돌대문아시 홍북 남자 대니 야우제 들쳐 니 아제 딘데 로용시
0: 아 장장부요주바 당에 망부시행매
2: 야시오
3: 나부딘 전에 폐배
2: 哎，两个女秀才干了，穿不着裙子，秀气许多。秀子，你那能没得三点能没得的用过吗？这不，看你，既然平常是那嘴一般，哎，对，没没得，咱们说你就没不差哟。嘿嘿嘿嘿嘿，哎，没看些，阿姐没不差呗，马子，之前呢，没差多看不得。你还是送过来。哎，你要对的。 米迪西亚的宁古尔妹妹男扎的，我那些来过时，米迪旁中前边的，我的菜也过了要么是，老乡米克这些的，俺让你个军务要什么，长马车没皮的是，哎，他这一呢，俺让你了，苦够，钱不起来不得，米迪旁边准备马子，明扎卡克也没皮少时，
3: 好，多钱呢？
1: 别过，别过，多钱呢？

0: 피고
1: 쇼고
2: 공감사 키란 차례 태우 유기지 맞지 니 화로 부정할 수 없지 비 부정할 디다 큰데 정 맞지 맞지 부정하네 거 나이 부고 니고 어디 친아 밤을 내가 전에 도 대제 주지 피게 다 남이네 니 다시 보고 쓰기 나고 친 맞지
0: 도시나 도시
2: 아
0: 도시
2: 레스 시스 난다 레스
3: 아 영아
0: 오 신부도 왜
4: 신부도
0: 쟤는 더비야 디리바베랑 칼라단야디 저디 잔츠마사 생이니 바베 계속 쉐비 장감라 아니나 차로나가 태요 마시 나다 갑수쇼치 된다디 장다 좋아 요마다 바베 세단 제임스 장감라 고연야치 태비
4: 야카바 말리야 딘제 임브지 딘야 삼시 토기 이나가 콘칭기 콘고바 태비 그들로 비그레
0: 그들로 용구이 매년 심었어
4: 니네 이나가 콘칭기 생이 로비스다 쉬니 용구르베
0: 나이 챙기 람산로 용치와 승비 이네 랑감라 던데 저지 여우체도 유규마지 된다디 니랑 저시 흐저스 좀 그그레 지르다 내수 뒤체러두 미게마다 보고 지급했다 롱라베 미디 롱시바 차샤네 롱라메베 캡슐쇼세 미디 베차샤는가 제주리 고스스노이
4: 고츠모소
0: 고마스네 개요 말이 정말한 게 싱그리 바베 좀 더랑 지 체야유 아무라 마데 슈링가로 바브님도 소화게 근저도 아
4: 야우민도
0: 예전에 야우캠도 재능 언니니게 단대남부대 교도시 당구로 봐 바베 삼루 유진 당니 장르 푸시시 세세 장게 니엘 먹었으면 봐 푸스 세비는 계산 가루 매 바베 장 셰고 장 뒤도를 랍자게 랍자 뒤도 수녀 요시 장르 칼라시 부딘 저 수지 장다 셈스로 시지 돈도 강베나를 상주로 제 체투지 장가 쇼진 저 롭센 소가 주디 롭부 요지 디제 충비는 장가 세회 되어 숨 상마 롭부 친녀 요다 바베 로 대비용아 레그치가 줘야 요지 너니 장게 정구 채너 용도 왜
4: 용민도
0: 카리나
4: 아무라게 부재게 보고 좋아다 탈롱기 비젤게 린투 마리 송기 아무라게 송주
0: 자 장게 장가 아무라게 송부데 내로 좀 세요리 이내 지구 약해지는 용구 마르바 부스 야가 된대 요리 바베 켈리죠 니에디데 체레 임보다 종다 티뉴 웹세 장게 고부용야 세쇼 그제도
4: 나 먹어
0: 먹었어 갈스 그래 장게 레 가리네 따스 마 대비나 야우유메 고아신 그래 아
4: 용고 마르
0: 마요마 가르요레
4: 나 부지 먹어 아무라 거유 나 아무라 거유 나 부지 먹어
0: 뒤뒤뒤 세 바베 장게 계제 세왕 초는 용고 마르 이내 타 제네디 예 제토도 와 어디 보고 있냐 하지 슬링굴레도 샤샤
5: 야도 야도
0: 나 전화기 내수 지찬에 뒤졌으리 나 저차기 공세랑 시해줘
5: 어 시해줘 시해줘 어 보고 랍자 수기랑 아치에 디네 어 칼라랑 선 다가 마시래
0: 시 역시 개요 마시
5: 아 시시
0: 제마랑 선 부서가 계속 와
5: 개능 마시
0: 어 보고 춥디르 도스유 아메 제란단사 쳇지 랑게 섬 마셔
5: 어 보고 보루 뭐 춥스거다
0: 허한 허한 아잘라스 표시 랑게 셰위다 고중에 아잘라스 표시 이제 제능가 내가 중인다
5: 레스 너 고타니스가
0: 랑스 제이 레오 유능아
5: 커바디스 클리비아
0: 허한 나 중인다
5: 노부 노부 랑카르산 뒤도 아자슈다 아자게랑 수요가 야 여고슈다 카르산 뒤도 제

0: 올려요, 공감사.
1: 공감사, 기란 꾸셔 샴팅이노.
0: 기란 수이나.
2: 어, 기란 게 감치기다 노업자.
1: 태도, 최니 시리.
2: 기란 그 감 예자유.
0: 랑 감 예대유.
2: 아, 내 젠더비야. 예민라 알리사스 유, 단도 여간 총기리 유. 기란 총기 그게 유나라.
0: 겁기 유라, 나의 총기 다가 유. 인구 추수 중이 제가 나 추수식 두수유. 장 두수유 배.
2: 어, 두수유.
0: 전에 용아. 화룬 완샤 총기 카시 자고 피팅을 투너 용두에.
2: 용아, 도스네 투유.
0: 도스네 투유.
3: 喂，我已经约不上了，给他寄出装到给你呗。
0: 用啊，你先死，等三楼用。
3: 没事。

0: 喂。
1: 공감사, 나 딱제바 숨례고 얘기. 키랑 뒤주 감가시 배진 특별. 딱제 십시 제주. 키랑 그 보고 로그 제일 내이나. 부족한 과 주의나. 딱제 대 兄弟 신하는 용도에.

0: 내 차가 심 토해.
1: 유유유 심대 마치 난시입니다. 영아. 레고다. 놈 차샤 하딘 저 유베.
2: 어, 여기 나사
1: 신 좋습니다.
2: 나사.
1: 오비. 아, 먹어. 되게 지디게 섭지시게 아.
2: 아니샤. 디테린 겨베 빠마지. 따치다. 돈돌롤 무침 갔다.
0: 디고.
3: 뭐야? 더 진다. 오야.
1: 칼레카스. 나시.
2: 아우. 역자. 역사.
1: 디 카카르톤다. 나 냠 튀딘 저 거유. 이제 먹어.
0: 레스.
1: 라잔 뭐지 트리지라다. 나지 저유.
2: 요. 왜? 라잔. 뭐저 공장 소 돈시다. 지. 지게도 심층 거 위스기. 어. 한테 잠고. 어, 야자.
1: 喂。
2: 喂 ,Elsa。你说了啥你说什么了啥你说什么
1: 老赵我来到这里的。谢的。
2: 你有没有的没有的我给你们死的。方方给老师和这个人们也想
4: 想。我没有的死的让你说什么
2: 老给你们的把你请你吐到这些年给我的下。
1: 还是不是
2: 北京吐落的做落了几年的。
4: 把你们打落给你，我总记不，
2: 怎么家里给不不少是不是多？
1: 你也啷啥用？你那让给偷皮当姐马桶啊？
2: 你，俺呀老不少是打给偷米多啊。
1: 没这钱呢，让伊住脚的，得给得给钱。
2: 妈的，让的，俺喂。
1: 老赵，让家趴着。

0: 감사.
1: 증마스로 나 군세 렉도스튠스 파지 로고 키바. 나 도스 군이 용거베. 카덴치르마네디 녜노비. 광다슈이.
2: 라이오니 카르치즈유. 양고 장고르샤.
1: 감린다노. 사진노. 슈고 랩창모. 녜 간주네 큰 체메. 구셔샹 라이키랑 게 카르송구 메녜 셴무소.
2: 샹게 쇼미 셴녜 듬도. 세니 치주 치즈 탕고. 나 조준람기 신디 고페 칼 송샤시 도우유. 샹게 나 피게 세가쇼. 다리 가덴스를 냅치야.
1: 용아.
2: 지금 와서 나 그 바신다 실행구유.

0: 前呢，几天下来个，老年看到土家金王给天气下土要嘛认识我的，是吧？
1: 好吧，谁阿拉蒙古人最团结，巴尔吉维亚那边去，同多少要嘛认识个，老年的要土著也大大听明白着，
0: 没识个，是真的是学的。
1: 빨리 쳐 봐. 응 듯 없이 또 없자. 이내 두수 딱딱 처음에 하고 무소.
0: 얘랑 중재도 삼아베. 내 수도 이제 잡베.
1: 고 봐. 기란 게 킹 줘 봐. 레지만 라인의 경우 용마시. 빨리 쳐 준 게 니다르시 후다 받아 제 바르게 비. 근데 지금 수승 그래. 멋네. 더시베 중주 받아자. 근데 저 지금 싸면 좀
0: 苍美有见女啊 내수디 내가 칠마 캡치 하과도 지켜 봉라서
1: 하과스
0: 총도 쥐 얘랑은 롤렉 제시리 지칠럽이마 도도 골림 좀 금색하래
1: 리그리 제사 이내 룸이 가시지 기랑 홍북 남자 조중 대두 군주 칭하 기랑 고장 아메라 내 이금날 리미도

0: 라고 터서 얘기하다 하고 영이. 전주 빈에 주티 좀 봐. 자기. 그치? 그치? 다 깜빡이.
1: 그치? 자, 예시. 제마. 님도 잼스게 아.
0: 제마. 님도 잼스게.
1: 맞다. 제마 갑니다.
0: 예, 할게요.
1: 제마. 제마 뒤에. 제, 제, 제.
0: 제발 지세 개
2: 걸지 마.
1: 제발 감비에 키시.
2: 얘가
1: 감비에 가셔. 네. 내 가셔. 내 가셔. 감고래. 아. 감비에 이제 내 가셔.
0: 맞으냐 봐.
1: 감비에 내 가셔.
0: 아, 봐. 이게. 네. 저거 봐.
2: 만.
1: 아, 네.
2: 내 가셔다. 야. 누나 씨.
1: 제발 야.
2: 누나.
1: 감비에 내 가셔. 제발 얘. 감비에 가셔. 감. 감고래. 야. 감비에.
0: 슬슬치.
1: 감비에 가셔.
0: 야. 님도 같이.
2: 같이.
1: 제발 너무 맞다. 야, 진짜.
2: 감고래.
1: 감고래. 감.
3: 감감야
2: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3: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감감야

0: 사마토나 그 마큐 추규시 나라스게 냠주 젠탁 말베야
1: 헤 키랑 쏜다 쳔나 나 저 첼시디 유튜브 좀자 탄데 칠러 카리네 셰녜도 직접 샤라가 카스칼롱 유튜브 시던 게 있어 배주 좀 해줘
0: 시즈메 남디비네 고스토드즈 격시 샹셰기 네버 나라니레 시라게 토요다
1: 다이는 예 신의 고스스 디황러 키랑게 남자디 님네 샹셰게 견지 샤브리 급디디 키랑게 카케스무소 나무네 얌생기제 키랑 코키 체라 삼치 다치디 키랑게 겸네 최디 제시암부임지
0: 아지 장기지드 가스그래야 치시다 샴뉴미드와 네볼대지 자주비야디 나란소 장주부스바 탄다 네볼 세브시라 차사브시 딜레 괴타르다 꽝도나사 니디 자마시라 나이마시 팅을 老下게 向前다 뒤뒤이기도 写对니 我当年年最老的三十 然三不到다 向前게 老下了 下긴也不타그랍对니 老下是你的 过了 俺做大红这个起 你最有不塞不是吧 你可我们也不及 鬼会有三十
1: 可是会我们特别当土你 落年八零前呢
0: 你连拉不定这个玩意儿是 他的 老下게 회마치니 향신은 의자지 빨리 지도바 차샤니 치차 삽시 단들로니카니 로니바시 두바키와 맵스와 가리메 신규이베아 디닝가 유비 꼭다 답시 로니딘삼샤 규르지 십지 이스부 입자 니에 정시시모 데비 로니딘삼샤 규르비니 지르 깁산자 이야기 지와치다미두 다리텀니 미게오 미입다 괴놈이 또 매배지게 샹락에 네 법디 균도 다 토우마시

0: 화자 다지 여보라. 네, 그냥 간둡 채죠. 이내 장심 나 차지 없지라. 당다 화 좀 조기 건 우기 자다 니르신 차주위. 롱바 주기나 돌레 간보 레시 마시. 당다 장매 담사르 코로제는 삼 시구시 자지도 와. 지겹생라 가르쳐서 남자들 이제 하도 지겹왕라 공무소 지겹생라 나도 가는 기나 세기
1: 나도 가는 가세 가르치니래
0: 기나 승관 내줄 합다
1: 아래 지겹왕라 재능의 교육 시가
0: 요요요 요스요
1: 니랑라 칠로무쇼 디호는 创始 교육 시럽이 교육 그 제스 제바
0: 네
1: 특히 가르다 내자 다다 다리 세브스 오유 더더 지켜샤스니디 샴을 가르치세 유메 라가 세브스
0: 레스 능다 먹어
1: 레유 능아 좋아시시
0: 레스 하고스
1: 케나니 토스슈스
0: 케능 마지 보건에즈 하면 지요지 제마 기란즈 김다게 두즈유드 보고게즈 망시 님도 망스 대우지 거브지 내즈디를 하야 가레스나 보고 김다게 수소 도나망 실어진 승부요지. 접진주 제마네 주든데 러드 녀라 발라다 아무라 쇼르다 신승웨. 게시 장 수보메 윤 포지 발라다 아무라 틸 메빈 근데 쇼르. 장게 람사 데카바이디다 오닌도베 장 송겹치가 용구지 신승웨.
2: 하고수.
0: 와야 다제는 니 주인다.
1: 오라 폐고시.
2: 오라 폐고.
0: 용아 对啊.
1: 예전에 이 폐지시오.
0: 오야, 게 먹어.
1: 도세나.

0: 진달아. 디난기 자라 창목 말해이 딱제나 녜이베라.
1: 덕메.
0: 녜오네 간수네 제베메. 기랑게 고급제니 구르벨라.
1: 녜라 보고다도 제가 깨담모도 나를 도숨 제가 깨담메다.
0: 다체너 녜 니모숨 레가 제비 디라지디 컨테스

무시, 무시. 바베라 암라 테미싱기. 바베 암라 테미. 이내가 암라 차례 신다 했어. 네가 로피 마시. 암라 무시고도 너니니게 나디다 소소다도 야우쳐오르 봐. 암라 로피도 세뮬레데 베조나시오도 용도. 더도 바베 장수나 체스이 마시. 바블레 차와 사부위원회 셈나라 장세비 시라유. 바베 장켈이죠. 지마 퇴수 쇼부다가 바베 텐데장다 셈스로 쇼 용도. 진정한 바바 켈이야. 지마 뉴스 강합이네. 남사 바바 가봐 겹쇼. 용도. 뭐 나게도. 오야. 오야. 오야.

0: 도스치 디지 언니 디에디에제 기시야 고급자자 기지야 호치도 나자다 카체야 금세 하리메 녜랑 세프셰초 샹첸라 폭삼다 로거윤이 포효치리라 리그투투비야 기저와 첨부장녜다 미유세브윤이 치시 장 저와트 주베 규림나 장 칠류베 미다 차와 유체 장로 뚱게다 장게 셰바 닌고고시 카인스나 장게 차샤마도 신다 상마 나와 등의 요마시 장 멘스나 로가 칸베 촌나다 시지 촌나 벤자 촌나 디기 촌나 탄의 파미 준비 촌나이 장무장 총샤 딘스다 장 네버 토르토 침브네 춤시 장게 베준시라 체네 장 칠류베 밀러 상무큐네 등미도 上我那些勤杂杂的卷堂建议村大咱们去时现在让给大巴不过接近了扎当时阿姐哪个勤杂不求时某日子过大看过子过过时去了住的娘头求死个吧康一时呢让给点子开车去了自个要时我那钱呢让给错阿萨的肯这西面肯哈苦命度让什么鬼嘛都开车去要嘛时
1: 让人堂到阿给，你也没在到瑞登给。当阿母推，坐阿顶着街头面头，我让他开车就去阿给，给我们再坐他个伊。阿母推妹，让给你这里搭档拉去顶着前的用过嘛是？
2: 强是给不得，那肯下不得钱买吧。年轻的永不三个钱，让给拿了不够的，拍起没有拿钱的，那俺们的军刀当然要买些。俺最拿就过点这买的，是他的表妹忙过几个，去来个住过些。伊那让给团委那时候三不得女婿呗，之前的白交给几个，或者来个马主张住一个嘞。你我那个算不算？让拿了交个要求不过呢？亲戚是钱都要买是吧？ 可对了你对的啦，对你所说说没接当接，其实总对是，律所看了情况，咱马上就别个错话写呀，冤呢。让他都过不去，让给俺，让他金三的身故情不都是看得清的这个人，让给龙的那这个人，伊那让给看看情形了不得啊，哪里退出来要嘛的，你天天的接不着，你这些的天天想不得钱买吧？天天的这些月账。
0: 让李仲勇呀，年龄都浅。我来菩萨的，是我主要民族。我定个让你个年纪准备当大满战士。你爹呢，啥子啥的，平时若不切，你们都也见用不起。伊呢，让给钱呢，岁岁上不大，写不来，也个劝你们生不要事。让给我和大姐三呢，上得大，爸爸几个跟着开平生不要是吧？
3: 等到让给阿姐送个月账，阿姐让喊了你母亲，让老杨呀、姑爹，让个女儿都该给不求嘛的了，三家又求嘛些，伊那让给三不得女婿呗，我让给女婿亲戚先把钱下来，别的只想着用嘛些，女人娘子求些，先嘛到你们去新瑞姐找拉去呢，让给有些是不？
0: 老弟给拿了，俺可不急着去追，给我们再喊人面辛苦一遍。看意思呢，你也想为给去让给你个买吧？你也看都是咱们大家让给拿不是四个月吧？你也让个三楼大空头去接四个月嘛是？一年天天俺让他手机里面写你多没多？你也让他写我，俺听不进去差不多看没？滚脚给俺送包鞋拿走，俺这说电视菜也给。
2: 落到街去，我上到看看情形。有些东西钱呢，看看情形是多。但我能给你，目的所谓的也是我不想要买呗。
1: Nye gyurgo. Nye gyurndo dana. Yungmarwe.
3: Gyurndo dana gu nye de rama shi. Nga shi.
1: Нигуне хосэмсо. Нэниг цоади нэди джэл кэрэя карина. Жан тирэнг дэнжэ чая карина. Мара мошин дэ лони шэсэпси. Жан да нэпо джабу ён яда. Жан да ма сюни. Жан да бугу цоа гибш кэ чу я чэду. Нэ табуду галэ собин зу чэ кэбэй. 你也可把农民羡慕死我你你们都得些罗去住过去我你把了那次看了那边你他不都让雷东去让他看看去过什么用没你那让给他的人你随时瞧我意思找去找点这个人 人类用这口水 一起度位

0: 당당 아님도 좋아하기에는 참 위험하지. 최선 네가 잔.
1: 됐어. 보고를 고아 말아봐. 용아, 가가제도, 센이라제도, 심지어 대리네성 목토세마치.

0: 请给你拿请给陈大去接你也哭命毒一年他不是还是有谁你也都是姐姐那这就吐不起我谁可是普通话气呢 Sima subje pa logo ki ri. Changme kha che ya di. Ji li yang ya zom ya che du ri sigo ma shbe. Nga zhi to star chin su na. Ani pu chi li su yi.
1: Rang ge xing gui be. Mune che na sa za mang gu ji pian zui dun ge che suwa ge guo shi.
0: 从你那个前头预备来个的年头预备给这些是年前的向前给你让些其他出去三门要我再多的给你你个了今年给这些也得有嘛是研究他个是看他藏不明度我过来下手不我有个嘛是
2: 뭐 맞으다. 나 먹어. 네 셰빈부. 뭐 맞으다. 나 먹어 채.
1: 디나르 뭐 맞었어요. 가나게게. 나래 긴위이. 상황자 정정하고 길게 지지. 개인이 내고 실내고 숨 란다시.
2: 나 먹어.
1: 지 팔린다. 두근히니게 정정하고니래. 야오시라지게 유버. 뭐 맞었으매. 용보라즈노 김젠지바.
2: 야주아
1: 녀싱구유 나라니 시그증 마시 아니 내조 가르유 내생 나냐 도메 가르삼네 가르싱 녀시유 라니 내조 가르유 내생 나냐지 큰 시그 마시 드리 장게 상체를 딥스시게 없이 뿡기입네 다부도
2: 老朱老师读过是不然给老朱老师读这些不是在这些年要读同给些的苦有些些要读我呀当然也是给不是我主意的你也没去给我寻找我让床不送子
1: 계속하지 네 잘 세입시기 치지디 차치시시지 랑게 당부 체입봐 강가 체입티소 하고 보았다 기니까 니문에 세는 기라니 니가게 과부치 치로세는 생비 문에 세는 된다 개개심이도 나다 정정하고 메시지 갑주교
2: 비면 계셔야 유배
1: 상고 주주도 봐 원기 견고 좀 되요시 니라 수강용 아지 다 줘다 구연양용구시
2: 마초니 두유민두
1: 랑床面要学经文呢 탄대투유러 니문에 갈시에고 유명하고문두 니에샤러 랑게 탁주 갈시에니 니에갭표체쇼 두유나면 카치이메스니에이 상고주주도 마랑수가용고 따랑아승예스교 나이게모호 주인다
3: 阿姐，大郎哥，俺厂里马多大用途啊！喂喂喂，有人路过，查找有人。别说干米了，别米哒，要紧哒。要紧。要搞的有事得急哒。多少大款？要这要少？那是那是。喂喂喂，你有点小。对对对，那我得打，搞的用的用的。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没事。 我去，他说我去。我那没呗。
4: 我那没。
3: 我去，我去。我去，我去。
4: 英啊，英哥一。
3: 把这个砸人下饺子的，容易的，容易的。
4: 张能大，你吧，快些走。
3: 要，他饺子的。
4: 别先舍不得买不着，开车没情况。
3: 痛点，坐他饺子。
2: 俺能大明多。

0: 그래도
1: 제자 치료에 언제 야오민도 유급차가 치사
0: 쟤는 진이라고 허하게
1: 겹이 내시 쉴 굴주유
0: 아이리샤 다리기 재운 니니에디 우유 안기 속중듯이 예조세보다 꼰주이득이 뭐랑 공손사 뭐랑 인지대 역시 잘가리스 매균 보조 모두 지지 맹가리기다
1: 용아
0: 예치시 네 주디 인지 실마 잡지 다음에 교화 오야
1: 용아 하고스

0: 디숭 에
1: 어
0: 디숭 스는 미츠유 고주니 마르베
1: 오 지주저 지탄 디숭 디저 마르타 야니 발라게 코나주 레고 디숭 추라 시랑아제 신의 중국이 디숭 레가 추옵시
2: 장교부 레고 쉬보
1: 인고쇼 지저 지저랑게 시슌 레지 워다
2: 왜 쟤네랑 지마 시슌 레지니 차브다
1: 다그러버니
0: 허즈라 전주 전배 추장게 럭부채배시고 간다 주모토배 자화여마시 야수 야수 야수 어 쟤네 쟤네 어 디 더워지러 라지 가수 쟤이다
1: 어 배진 니돈락스 매줘
0: 쟤 니돈래 여마시배 마리 자슈다 스슈래가시네 라지 딘지지래 여마시배 아
2: 뉴뉴마시 nga ta wa chi chi dong a ke le yo ma chi
0: a zi zhang a ta du le ga tu a qiao ge ji le la zhi zhang le man guo ma bia
1: zhi zhe nga xin chu lo mo tian jiao yi ne dan de la zhi song du la zhi le yo ma ta ke zi zhe ran le xi ta zai ga xin bi ne la zhi de ge zhen mei ye su re zhe ba zha ma se si shun le ga zhu yu zang ken zhong a ta meng yu chi ge wo zhi keng ji de ne tian bu yo zhe ba zhi zhe ta ge ya yu chi la
0: ge ba nga ge ba 你也没见不清楚可对了是啊 用啊, 用啊
2: 现在让个年轻人去给我来也许啊是让你把来也许啊
1: 有啊是啊电台头上那熟悉的但是几万年来是兄弟没吃不起<笑>

0: 구쇼 근제도 구쇼 구쇼 기랑 근제도 구쇼 구쇼 기랑 근제도
1: 네 감을임지 마트에 도움이도 장게 진이네 올 가바스게 버치다
0: 올해 진이 레워즈비 총기님께 동주를 남라 짐주자고 하샤 미탄데 모제나네 튼통미도 리부탄세지에 기치셰투바 오 레스 키나츠람 잡히셔아 올해 지지 레워인비 어 총기님께 동주를 남라 짐주레즈총제 탄데 밀메기포베마체 모제고에 치통미도 모제앙자에

0: 다 지스 지스지 규시지 말비 양자 센 지르바
1: 나 공부 잘하지
0: 머신에 지겨 장라스니에디 진다 전부 좀 해보지 미주 나니 강바 도시 자 유비나 미주 미두 미야바 장게 바르게 너무 치우지 디 록서지라 미르 증조체야 치지
1: 니에디 마시에 가리이나 니에디 티엘 삼다메 급 뒤뒤 먼저 휴식이라로 치는 삼주 긴주 니당 외국지도 숨대치라 지금 아예 감자 라주
0: 랑삼 땅땅라 니에 삼치 두기 이니 디체지 랑충두니 초에 고유 딘제나 게자 개심나시 랑게 글리글리시다 지수든 조랑게 마신자 체비
1: 아지 그뒤 이내래 레상치네 제부상 큐는 민미도 마세니 리부 좀제 초하게네 연야 큐는 민도

0: Les, shuji wan la, di nan pei da, di kiran pu ya yi.
1: Kiran ge
2: di de chong ma ji, wo xin nin bu ri ma.
0: A si ta di.
1: Da yu xiu.
2: Na ge mo.
1: Yu xiu xian.
2: A si, na ge mo, kiran ni
1: de de
0: pei wo.
2: Mi zi ni di, ge jiu jiu de zhe ge zhe yi na.
0: A si ta di, di.
3: Shuji wan la.
1: 最最的修改片啊不是我的家人啊大爷的特别啊书记完了片子啊用着前面的行事是今晚的重罪名团大的切度我做欧阳先年有吗是的要我修着要我修还在俺列的鱼然后把列锁啊这种是多少个的那也晓得爹爹爹爹爹爷有个爷 在你爹比爹三家五十度我对你把他切中之下看到大着我切比看到他鱼今天是他咋不也有的要是得 야영재 미스터다. 아자. 검식에 김 용기스비에 팅웅은 일 강부 딜레 체지라지디. 검은아 띵이사. 제너 랑 강부 체디 라가면 심지 가지가. 더지스스. 제다 쇼마리 검은아 키시 디네 자야미. 아자 검식에 깊다. 뛰다. 지마가 좀 김치 잡시. 커균러 터지니레 정배 자가 잡시. 너니니가 러친 주시야. 지마 난리에 갑툰에 바로 주로 제 주시
3: 각지디 칸르베더 천천천스야 파주도와
1: 나기마시이 디네 자야메 워리 기라니도 아 김제디게 배주다야 요리 돈도 년치제 년치다야 요르다 쟤는 아주 그 뒤변에 용기시
3: 아치 니엘부야 고마시다 니엘 우고시도 나기 나기네 자야메다 마세로 진우이 되오시
1: 아자 다고함 쉽게 깊다 계속 아자랑 양아 저 칸다피나 아주 칸 정수제 지마 아자랑 칸다네 답대비 요시
4: 제자 아자라 니 아자 미아오 저지 장주 대비 요리라 지마 된다 카리유네 아자 그 정치 변 토지 키랑게 아자 칸고야 빈 규비기 마지
1: 삼스탄 용두게
5: 喂 엄마
6: 친지 나 좀 어제 나 유다
4: 让他们在写鱼，咱们得有是吧？这里让给给阿里，俺做的个专门给阿西单独。
1: 没事，俺们找他这些阿哥多。有年人俺老在嘛，是不是？
4: 前头谈的让了老不赢不？前头做可对来不？你过来不？
1: 啊，来。
4: 哟，
1: 前年人过说话用过。
4: 今年我老阿俺来了些。
1: 哟，你晚上送你一杯啊？我也请马丁阿莫这个住。
4: 先留一点，拜拜。
1: 嗯，拜拜。
4: 喂，亚妮，多少个啊？
1: 亚妮，上学的。
4: 这里让几个了呀？几岁么？说，这不嘛啥？
1: 啊，
4: 开心嘛是？来做是不？看他个如意怎么？
1: 那他给录一次吧，
4: 亚妮，亚卓。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俺
3: 我现在的冷眼里，你们要让个几个是做月子，俺们吃花钱，你们中了。
5: 既然你有那样不的，咱就送不起我家伙去啊！差的地呀，就打起麻烦。啊，阿妈，养那猪咋一个毛了吧？说起来，吃完上不的啊！当我爸爸给你参加你哭不住，当不上你先来养你的。说句话，让俺就拿了撇子，差的地，光给俺撇不打。姐呢？姐呢？俺就叫他，俺家往咱重做老爷爷了。
3: 是是。
5: 切赞腾大的吹度下有米的
7: 瞧我三国的我那瞧我三国是瞧那个让拿罗着
5: 着着小豆子看了
7: 呀你那说爸爸妈也是的
8: 有谁
7: 爸爸妈
8: 不得劲
9: 这的
7: 不是阿妈快接送
5: 等于没在那民盟国街唱个歌第二次一张我那十几团没这朋友看不着开心吗
7: 这对的呀对对的
5: 有
7: 阿妈上瘾的他是不七里之队那么些成员呢土路都在吗公姐
5: 亲自你去用买家拉的个人给车支持的看来心不随着人给养你感动的我就你们都看来啥求是
7: 阿妈养你兄弟住把心罗雷格里
5: 阿姬对的对的你就不看村民多看不得顶着摘下了滚队摇起下
10: 一年让给我有卡岁大面的普伦卡岁月面先年明白请至普伦罗卡岁金不摘我这罗你学着的
7: 可是爸爸妈我记住两个中月学的日子找我学习都是皮给咱们自个吃
5: 有
10: 请到了我们仨主位啊

0: 노부 폴레 데데는 저거 이게 흐르베 저거 칼라사 쇼
1: 뒤에 좀 같이 품어도자 지라 텐주 도스님도 데워 승비
0: 보다 카체 도움이 또다 나츠님도 봐 로저
1: 로저스 예
0: 은이 데 된다데 주도시 아요미 노부 아만 칼라사가 또 응고 친라이 충듀다 집을 지켜리샤 다 칼라사죠 창주시 조시 칼리니 아 칼라사죠 조 신부도 와 수지와랑아 주 나를 피해서 자디디 수지와랑아 남편 열다 겨우서 저것이다
2: 구유딘전을 알아둔두 심세도 와 친라인다
1: 清志你将你看我这个亲戚让给我一面羡慕就让看给我一这是的呀说说看你要是我是我打狼就叫给让你给你的什么事了是我你给给你的要是了可惜落地不起让你给我不念你的
0: 清志
3: 让去叫他阿家爹爹家能当买吧，路不脱家不要管可是。钱上去，看不清不定这是些，明年爹母都要看着嘞。
0: 爸爸、阿妈，你过年前先看可是，我做样子爹爹平时常不要买的。哦，对是。亲侄，伢你个让人看些多啊？
3: 可羡慕着。
0: 俺就算羡慕，俺公母你们。 你让了长谷些我，呀你没给别人看着这啊，看不得没让个的嘛这，俺最哪个是的，让个就叫他阿家了，干爷车子，让菜还用不着，很多店没就不接，没准那么没水果呢，俺们几伙是的，让你那么没水果呢，俺就接差不着呗。
3: 엄마, 야 니가 나다 좋아지해도사.
2: 가래, 가르세기스. 좋아지했으면 제쇼. 가로 범시다. 그네 제제 말이야. 흔히 마군이 범디지. 나마리비나 뇌게로시.
1: 기시는 저 신이 요즘에.
2: 부디이나.
3: 쇼, 얘 집에나 나급도 다 내 집아. 이네 야 니를 진짜 말랍다.
1: 俺还是拿东大，俺给你做算账，没让他找我要嘛是。清志，至少给先把娘嘛是，让你婆婆要是多，你最低给俺给，给你穿的用嘛的，俺你多次呢多借给借，生意上不要着，我。啊，是，他可是不，今次中间那个干爷的这月不好过呢，俺是呢出事老远的个子。爸爸，俺你给，看过那样的看几下，看了是他老几几片，他出了嘛是。
2: 钱的清值让给钱了。嗯，我就叫他阿家三家的母队员，既然你给他追的，我开门都。嗯，罗钦的幺二是，今天他等我两个钥匙吧，咱们也要不起来去，马赛。
1: 我到我姐姐了，连送我妈一块去。谈到罗钱呢，穷着没事呗。下面呢？那批个孙子，我们去没多，罗就是不？
0: 是。
1: 我同到重庆那点去，罗就忙着去，来个忙着去我身边，马上谈到我女了，点下来个啥不是不？谈到国足做啥子，怕是点我身边。
0: 说起话来也。
1: 既然是重庆那点队员呢，重庆那队，可把钱的叔叔都不是送给。
0: 谁？小豆子跟这是七位呢？小豆子，俺在让爸爸打到钱去，给他你省着嘛去，用度个。
1: 用啊，用啊。
0: 那叫说，常住着，说起。

0: 친인바.
1: 야니. 녜주저 다자러 캄브라샤.
2: 스니 보니지. 바바다 아메 스니 존시 로니지.
1: 야니 증마사. 녜란던다디 마사네 용유.
0: 장게 지리야. 마킬 증마선 드르베. 둔다 가리유네. 마신 증마르베.
2: 야니 녜제마니 드지 증메. 마 고호팅시 드당고.
0: 라야 딘데 시유베 딱 봐다리
3: 아니인다

0: 키란 탄데 루즈나가 페미 숨고 와지 봐.
1: 카가 지디게 경을 것이게 봐.
0: 로가 지디게 규노. 내 주디니 토크 제고.
1: 레스.
2: 제일은 이 최도 셰도.
0: 키란 센 갈슈 휘나.
1: 어, 리칭이.
0: 침습장, 침습왕. 키니 야오치 레스. 고김 콩게 로가 지디 규노 것이게 와 텔리아. 루즈나가 페스. 니에디 토크 제비기.
2: 어, 알레. 불피다.
1: 레스.
2: 레스 슈다
0: 영아

0: 탄다 샹다 계승미 니에르 와르랑게 두균능 시드 제시스기유
1: 음
0: 니게시야 테차 유비나 니랑 권다스럽죠
1: 음 권토 나오니 괜찮으시도게
0: 장구셰브님对比 어떠시도 단단한 디비력은 제압인도 랑갱아 미세가 지는 용도에
1: 미세우시에 수세우시에
0: 미트경우시라 요다 모랑갱아 망구시라 럽뉴유
1: 미디랑 망구시라 럽주스에 디제 경라 랑갱라 시비에
0: 지초지 뭐라 로또 없이보다 독립 효고 롭존 진도 유바 돈도 장고 역시 아 맞지 뭐라 장고 기회 용 맞지 이내 어서 오지
1: 어 쟤는 미디 고바디 워시 맞지 미디 부셔 보면서 로카 수스지
0: 라는 시 표면시지 다다지 랑 뭐라 토주나 랑게 어떻게 제로시
1: 제진 균시 락팁 팀로 자녀 집에 랑게 가슴이 쥐다 니 뭐라 깨가 친구
0: 뭐라 팀의 완창 종조 대우여지 탄더 배지 팀들의 등간지 레그지 입자
1: 장게 nga xing yu ki ma ba. Wo ne nga si bi be.
0: Rang si bi yu. Zhuo tu, dang ran ni de zhi da. Zhuo, da le zi zhi da.
2: Yong a.
0: 다 저랑 연습해.
2: 그래 가서 와.
0: 그래 가서 와. 계속 말해.
2: 누나. 어, 저. 지리 임배. 어. 그래 가지고 해. 출동다. 저, 나 저랑 지리야 유. 니 엄마 롭친 퇴제, 워싱턴 레군 주로스기, 저랑 두지 주는 주장 쉬라를 직 쉬다. 콩 토담 나 니로 봐. 하, 쟤는 저 덤지지 아.
3: 알리규시.
2: 하.

0: 어찌?
1: 용배.
0: 지유 용배.
1: 키라니게 근조디 야고 쓰여도가. 양무초라다비 카사야니다 칭지윤디 젤라몽고시다 뉴샤 담바 케징마지 나니브라주 마세 제제야디 사브리스기 튜제세제 제제제 심부도스기 나다제오르바
0: 신유
1: 아
0: 저를 작용고 가져요래야
1: 저 디랑게 아이케 스티브리 줄로 레비나 딘데스케스 티겨 마지 라과도 라지카 주유세야 딘데 쿠셰메바 지그리
0: 알레
2: 알레 주비에 너니게 원해 딘데 싱메
1: 계징 마지 원래야자 방유 팀주 강크제도 코도르 콘주피게 폴리스제 총니치 워리스기 모두디 제제비나 규링부 규마지 딜레 레가신다세나
2: 카산예장러 관다피게 낭다민도 시에비보 멋네 단독관도 공조 강의 최사 녀도 신의 과용시
1: 기초도네 치르사야 제가 좀도베 녀산제 친구지유
2: 나 기초님이
1: 你真是个美 马这阿家,
2: 这可真是空过于。您怎么读的来过去您的节目读以内你有可这一年读了关系不过去岂不定这哪里呢来过关系。那张给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别 난두고
1: 예
2: 페다 디네 페다 관타 고어 응노 라다 뒤제 스베 고임차 라시
3: 고임차 라 고감사
1: 감사 팀자관다
3: 시보 됐다 라겐니 슈다
2: 영아 레츠 슈다
1: 디네 제시 시즈난다
2: 알레
3: 잘 됐다
2: 영아
3: Kujim Shala, Kiran Tortimna, Nora, Ningun Jolo Mazin Jiri,
1: Ale,
3: Kiran Girk Santun Tela, Tujanang Haji.
1: Yonga,
0: Zi, Sinfu Yanchi de Yendedwa.
4: Chezanche, Niede ne Osri, Dikon Ni Todaji Nele Shudu, Samcha Sheyadwa.
0: Samcha Shey is eh, Sinfu Samcha Sheore,
4: Dikon Mashuda, Todaling Gesachi. 이내 창구시에는 토다디 용두 날 개체리 조치기 모란게 기지 최소 체크스 시에서만이 마태용 용두 군이 진주 중주 능 시르샤
0: 딘데 쇼좋아라
3: 기랑 돈도 돈이 하루이나
1: 아 니가 매 진동다 년바토 군리디게 니 망자 체토 치기
3: 용아 피고
1: 아 슈고 Kena zo toji shugi.
2: Kena ma zi.
0: Guan tao, ting zhe zheng yong an yong. Toda nian lin shu du xingfu zhi de shu xie, ting zhe ga rin bi gui zhe.
4: Ke qi shu di, mu rang ge sam cha ngan su le mang dung gi. Rang xue da, de chim zui bei le tuan kar da, cai chu ma zhe.
3: Xingfu ge bie zun xi ra qi gi, nga rang zui bie zun xi nian mi le sam xi zhong ma zhe.
2: 관타 양요고
3: 야주 니고죠 뭐라게 묘르심보 가르란토바 무슨에 안 숨게 대중대 거봐 계신이 줄 하위네 나나 저 광고 전 당말비 다 렉시슈
4: 다죠 주린게 이제 숨도 해

0: 산주희.
1: 자니 좀더요. 수수수수 십진 배수로시. 미나와디제 대구면이 수르지.
0: 미신다 갈삼냥아 주도 지마지. 나 수수래야디야고 친대도. 니 삼시라다피. 나 보유 로베지라. 종이 소금주게 보초니. 나 저침주래래 된칸 어주지기.
1: 장게통도 콘조 규시테로 지기세. 쟤는 라지망 제일베야.
0: 라삼 디제 등교 마시. 계시 아주 공수급 디비이나. 나 용고 사스 요 마저보.
1: 가다 년다 와르 장카라 당자. 딱다마 대베 소르슈도.
0: 주고 칼라사 주디 라님도 치히. 장 통치고 야 게임도와.
2: 다디 칸르도 아 치지다 게동체. 디네 추다 로리님도 돕나 시톤 니갸체 디네 슐레 카날 코제 뉴브디게 나톤 추갸 나톤도 갸치 쇼가 디체 디네 싱부기 라츠도 아 제톤 압갸체 도메 가즈르도
3: 하 티니다 고동 십겨 더워데 응아서 규시 충제 가셨으면 좋아요 마시 제상 티니 충부데 레라브 켠데 말다 뜨다 양 더워데 동유 고토 민도
4: 레카리네 고점도 각수지.
3: 당리 지켜려라 카산페베치. 디지네 페니민도. 녀콘의 샤바피브데 세브스무죠. 원양아 저 쟤는지 매면죠.
4: 지켜려라 규시디 이달 주주샤. 나랑저 관계 특시다니. 규시삽세고니.
3: 니마 규시 세바 깔래딘데 켠드메.
4: 야피.
0: 침침 관터.
4: 그지. 감사.
0: 아자, 띵아 저 침수 관터시. 년당 서신 규시대를 침수 관터에 기부로 접시.
5: 침수 관라 감사.
4: 감사. 나 관터 수유. 슈다.
3: 얼레스. 슈다.
0: 아자랑 대대다.
5: 요.
4: 신부. 침갸다.
0: 요.
5: 나 카공미도 란치로 뭐 침치에 니에치를 대다.
0: 디어.
4: 응.
0: 쟨니에 대죠.
4: 어, 기다려 강에 같이 해줘라.
5: 장군의 완창총수대 입에,
0: 어,
5: 쟤는 다들 알아 균덕시라 치도와.
0: 네 동료 지장 체험시, 나대 레그 체제 규정구 체험소. 아자, 아자랑 된다 가르치니, 나조 쉬다, 띵아 주 침수관 타오시.
5: 나조 시켜 총수. 마리 된다디 꼴시에다가 숨 남은 게 쉬우기
0: 아자 랑감자 마시다 대침미도 나 이지 유는 그도 쉬다
5: 나랑 총주네 구슈 중국 마리에 러시아 콜로 구슈 야우시라 핑기 지일 공수 시원지에 나 주다 겐기 샤수 야마카로 고암지다 고순아제 참은 용인스기 니에삼바 머싱아라 주 처음 키지에 좀레 콘케도 이내 역주 용우여리라 대배도 제장아 쥐피기 뒤차 상면 서신디 구슈라와 수입시 단도 구슈 동구 침부차베 마세 구슈 문구시라 끼샤 단도 뒤차 상마 배도 구슈 칸데 요시 이셰 콘러 구주 양아조 단도 구슈 좋아 카구시라도 제장 코마 제인스럽지 겸칸 곰치라 구슈니 치스기 안주 삼르스다베니 구슈 문구디 장아조 좋토야 메바 제자 켈림이 이내 지엘러 구주 용제미도 안주 감자 십지라주 구슈 세라 치비 이내 구주 안아조 구슈 산도 조잠시아비 내친미스이 디냥 아주 특히 매피 팅공 아주 90년에 초상 인물들의 세가 집이 고종 아주 야시다 가바시 그래 고수 돌린 상무 제차샤 아주 어유 시험자스바 디 로직 용버스다 다도 고수 디가 나르 샤제 초라 데네 데데무도 챵도
0: 콘스 카덴실 네고 마시 아자 팅공 괜스 켄키 샤비
5: 샤비 켄키 샤워죠 이내 다도 고주 켈링금이도 아주 소화시게 봐 가고 뒤에 근처이나
0: 시 나 아자랑이 세비 중에 고 최수 디 침수관 타시 나 저거 된소 경제로 직시
5: 나 다들 갑자 심실하게 뛰어 지고 연버르다 고시 니가 배도 주주기 니에 보고 我 다시 규리 나랑 갑자 라자 我们别的切别说了切下 다들 보고 我们都要免切
6: 인다 나로 무제 되기 봉토도 원에 쓰시다 두기
0: 나 먹을 다 자
7: 모두와
3: 재상 야 군인이 저 모두와
7: 디랑 가 신모두와 신부 지단 디미라 탑주사 막주민이다 저와 서브르던 것이
3: 아래 탑주 쟤는 갑디디 랑게 안님도 오이라
6: 탄데 대대제 랑루 튼다디게 시에자 심도 스킵치스 창고 시에는 급디디 니에 능 창미에 겐기 샤야 티에르 모두 지금 인도
0: 니에 제도 러비 그제 지내 공스 챔보 소자 고존 챔야 겐기 샤비이너 데부 요르 삼주 제자 겐기 티 샤비 타는 내주 디르르디 능 창미에 아 강르 십치치기 아 카유네 시스 미치스 타는 튼다디 타지에 특신 요스비
5: 요지 요거초 자 爹勇子天天特别有事
0: 上街啊趁住不穿死一边
5: 是
0: 一年年开开心没的
5: 俺就开开满心的开有嘛是趁住不俺做根本给不了情绪阿家阿家让给俺打趁住关到了一起去的俺做天天做不情绪
0: 勇啊让给你这些子俺让你一起去我去이내가무게매다지
4: 아어무역단다디랑섬제총마리디어규시디줍차베지라제비니직지단다랑게가기랑사경기사니군스디민카르스기메나셰로시기랑주경기십전랑되신고비
0: 야아자슈거
4: 좋아克里久拉，
0: 舅母，他对我呢，让也红是土司，但年天大的，工作最艰难的。我女朋友亲孙子，让给人家养些猪啊。
5: 让老对不起，工作地个，胡总差不有事，没住年了，天大养是他几时？
0: 有啊，前头我住人的，让朋友老对，小了年难了，点个小啊。
5: 有啊有啊，
0: 让老给人的，
5: 走出去了。
0: 有啊，对啊，对啊。
5: 점수관도
4: 아
5: 귀신먹고유배
4: 어망마시
0: 아래
5: 영아만시귀신유유히니난주교화시사합시
4: 계시상마랑게시사송
5: 우유사디주디사비겨주다지구시난라지직동합길래요말디닌용차샤섬유매
4: 어제我搞不定这下咋办？给谁让了老子八个月呢？俺学的。媳妇，让老对不起，他这让给俺做春子来点干了，休息请不起，拉土的。
0: 啊，卡的，他这让给休息的请妈的速度不？
4: 没让去过休息这边呢，春秋节，一年没让接不了，民忙过的这月子，休息的俺那做空出特别呢，最近忙过俺那做俺做夏天了。什么这些怪要嘛是？各地对我当做永不下去惹嘛的啊！
0: 是是是，
4: 大大是，然是这些了，你现在是叫上做兄弟主管着是？
0: 兄弟还做不是？
4: 提光了，我大人个舅母经常做心脏的要命的事的，是叫上做起呢？是用不用你最许多钱？咱们如果还有没信不过去？
0: 钱呢？你还看这些图是？
3: 人给骗起来图的，
0: 勇啊！钱呢？第二年钱记下吧，这个是别。俺吃个这样几多，学了不过打几个蛋啊。
4: 陆顿说：“没得鱼别。”
2: 他提的啊。
4: 三档嘛的，没得鱼。
3: 没得鱼。
1: 舅舅，舅舅让个大官出战学了，叫人欧的速度。一年出战学了个，叫人的爱情密度。
8: 岁数多啊，你欧归俺爷去吧，上个一级通过是呗。
3: 你准备俺人到餐厅当街，连我拿了营业酒托了呗？是的，
1: 酒托我酒，酒么都可这是。
4: 他的亲戚呢？明天哪呢？俺做出个年休票送你。这是年休的，祝你来去让咱家家团圆，随便了。
2: 哦，俺带兵，我那见到俺电话要嘛事，退伍那最年三旬当嘛是呗？
4: 啊，乐热乐热，一年团大的开心不算账。中间那些人给谁子难为呢？这么有生病。
1: 阿姑，阿姑，阿家老公子在不这边？
7: 朱英，伙计的。
3: 处长去了，叫两个欧日呗。
1: 玛丽，你是年底别不差不多个，别让我们心个急。
3: 哼。

0: 시간이 바로 온 세치다. 계시 탐이 뭐니 위네 계중하지.
1: 주저.
2: 칭지. 장하 가자요 봐.
1: 주저나 가시요.
2: 나 칼라수지 치기. 장 아자 종기나 립네체 전부 시라차니 교과세시다 딱 봐 숨뒤로 봐 주위. 당할 수수 칼라수 그러시자.
1: 육쇼. 你看那女子去，看那索马西，马上一米多少？
2: 这个情致，先是个着，
1: 着。

0: 나로요민다.
1: 로요니 요부시. 장아 시나고야 하도 제가도 없 중에.
0: 나 잠시 뒤에 내가 지스기.
1: 알레.
0: 팀의 계지 기회 내가 대 진행이 나와지 라지 송당한 게 바고 쓰기.
1: 지.
0: 도스 제지 기회는 능이라 나와지 균통 조동도 와.
1: 맞지. 저를 파티 지르 니 도세 바고 돼.
0: 어.
1: 어, 이 졸류라. 나 드네 봐줘. 샤무르 게임 도고. 또 드네. 드네 봐로. 되고.
0: 아자. 아지. 야니, 요배.
2: 어, 어.
0: 보디가죠.
2: 어.
1: 야니, 요배.
0: 저저
2: 감사.
0: 장기 보디게 주아.
1: 용아 용아. 계란 이 진짜 좀 주셔.
0: 띵에 키고.
2: 아자. 띵이 아자랑 키베 둘러이. 아자랑 게 체식게 참부 유메도 아.
0: 야랑 조선다 추수가.
2: 나 잼치야 카르도. 전동 아 잼치 당아 기비 염문가. 됐다. 니에 잘라 야바 카르키도.
3: 냄새 된즈나네. 니에 카나보 된즈 키메다. 카레스는 랑게페베 범위게 냄새 숙침 줘야요 말이. 제단 된즈 지다 냄새 이제 이. 아자랑 게 튼데 쳇다시도 아.
0: 용아.
2: 아자 되다.
3: 시우 팔렌제 쳇다시도다. 이네 아자. 냠사디 지수 제부주고게 요야요 말이
0: 돈도 럭좀 지옥시 디니에 싱그유
2: 세사와 유네 왜 남가 치부리
0: 가비 왜 남가 쓰고지
3: 낭든디 아자나리아 시제다 통계 유나 냠들은 시게 대응 그래
0: 아래 디주고 마시 수소 이지다 미르 구셉 제심 거지 좋아
3: 아자라는 문에 균도 참시라 중샤
0: 저도 주야 뒤 주시야라 아
3: 아자랑 추스치다. 예전에 아자랑 참보시용 봐.
1: 영원의 고추염수. 장하수야. 봄이 야르부터 까만 큰 중마시.
0: 장기신이 제 신년 요시비에. 남자 주야 뒤 마타 레총샤르 진주치고시. 꽈마춘 그 주마시아. 인제미스 차수가.
2: 주정 항의를 죽인다.
1: 좋아.
0: 네 장기호.
3: 아자. 아자랑 주절에 용범망 요지 봐.
0: 또지 망 요시.
3: 쟤는 카민도.
0: 가지소.
3: 주절 쓰네 요브자.
0: 네 용보 친난래 망 윤내래 치면의 제메 쓰네 하루 유버.
3: 겨우 망 체게 아지 수술래 준다 체샤 더 쓰면 요리. 네 대나 주절 통계 아자랑의 두야민도. 아자 아자, 니 다가스 쉐비, 문에 뭐지 아?
0: 야니, 란다 칭지 여우시도, 니다 참부제디, 가준 경마시 나 예미기기, 이내 칭랑은이 소화기야 표베, 신다 계시야 민도, 팀웨이는 정주나 대두 랑주정 남아 주야 라디 여우시라지 승비, 김상인의 정주 주부 나치, 민람 군주가 내가 전부다, 김상 삼다배면도 진주 구비 여마시, 디쿄 여우지 마주베 아.
3: 一年堂的竞争旅团呢，规模是多样的，听我大姐姑妈说。最近的阿家大爷过去，就叫大家点赞起不？一年请来我那视频呢，我呢来老马子，请来妹子的那爸爸大娘都请来参加，就那个学习。人家来个去，我那团卡拉些，尼库。
0: 답대가 나와 기부시 이내 단의 총계나 레사 근지티엘 팀회다 증마시 삼로 망고 당고 외마치 근지티엘 롭중 제우 유자 친라 공부 아유 승비
3: 이내 아자 저 친라 남군주 임빈의 신기 총세 초하다 총계나 초하기에 증마리 이내 아자 저저 베티 마고 미이나 아니 근데 지도요
0: 가르치아 유버 킨드스진네레 예산다다 부구바마시비
3: 딘제 임비이나 아자랑게 저저 로버체 얘기 다운레 셈도 초큐 말이
0: 장게 셉다 같이 네 로버체 얘기 다운도 지기

0: 침수 관터 갈래 가송아 네 대제 도시 구유 조시 되다
1: 어제 라슴스 구해봐 차부르도
0: 어 차도를 통다
1: 근처 쓰여봐
0: 로딩 날 구해피
1: 마시 네 랑시야주 된자를 통나시라 흉두간라 메다는 마시
0: 어 라 로딩시 동시 네 신기유
1: 아 심도 갑시도 루부트 쓰니 뒤니어 쓰여줘 네 조시 돼 行不行？让个闺女来多少了？
0: 雨，下雨。
1: 呀，你看谁？
0: 胖是年不是？你哦，石桥虫子，雨没水给不得。
1: 阿丽，你是不听这雨啊？看你那三句。
0: 胖是年忙死一片的，连起都受力气。
1: 行不行？

0: 신포 당당 아주 손부터게 껴보시 이 내들이 아주 소요소나 축부시시
1: 왜왜왜 관타오
2: 근처 조소 저시 사수기 좋아 아 다다르 신포 아주 윈팀 정도 주의 디레가 랑지 제인다
3: 어

0: 야 지금 요래 디 고정 고조 지그래 니부디 가레스 손에 아니 내디 비할 소야 급지 조지래 베네 차샤 임베네 내디 수베 비할디 셸 신부여 봐 아니 지금 조아 신부여 봐 주양 신부여 디네 체가 요래 다 비하기 급지 조도 내래 제사 내디 비할 소에 데르케 점블링리야 가르는 거 요래서 손 나나서 중국이 기급디 비할 취야 비할 비주 치세 치 갸치의 계급 체류요래 장세네 제비네 제상 하나주 갸나베 비할 소트 망부지 급지디 아니 지게네 소 요구요래 근데 지 오스트레일리아 시아지 간다 시아지 도바네 엔지 뇌제 비할 소요래 디 아니 내게 비주 니부드레 따디네 아니 네디 디 갸지 니슈잠치 숨주잠치 예메치요래 네드 조 가르치 우르스스 셀 추야 지요레 셀 추야 지도 조데 베는 간조 벤종더부 디네 야지 사토비 유 따디 네디 셀 추야디 롱부 자만절이야 추단 자민난 조도 카시에 임베네 지게 그 지 발리 잡 쇠제 아니 셀 추고도 카시에 임베네 네디다 신베냠도 지제 추고도 양 카시에 임베네 디 지 네란 지 외제 디 조등 아주 변종 더불어 봐 변종 더불이면 다 네디 다 수균게 사제 조 차대요 봐 디 인도 잠바 네디 점불링이야 아니 주고요 추고요 이한 가지 용잠들 디 조디 지 변종 더부 사토부 디네야 장 아메리카리 로 아메리카리 아프리카 롱부터부 딘젤야 아니 네디야 주고요 대신도 양 계급 덥친 뜻수 높죠 계급 뜻수 주고요 셀 주고요 제사 딘데 차대요 네디 점불링이 대바 점불링이 주신 바 딘데 시제 대인도 잠바 내주직 가라스 손에 네디 dīndē chūyā gyōngzhēng gārā chēgā yōrē, dī zōgō chēgā yōrē. Tā dī nē dī bihār sūdhū zāmbā, bihār dī bīdāgō shirā chēgā yōrē. Bē nā chā shā bīn bīn jī gī jōman nē dābō, gī gāb dī sū, nē gā sūbē bihār dī tōng jī yāgō chirē. Ngō nē jī gī ngān zū cōndū dīndē yīnā lē jēn yōng, jī cōndū cō sā yā lē bihār shē tōng kā shē shā. Ān dī dōs dōs chū, jē bīn tōng jī jē shē yāng gōng bā sē bā, lū gī ngā wā sē bā. Dīndē jīg dīrē shā. Tā dī nā nē, nē dī lō tō xiān dā mīn rībē kēchū kārō rā sī sū nē dī sā kī chēchū rībē sā nē chēchū mā rī zāmbū līng tō lī lō tō lō chā shiān lō tō āng shī bā zā jirē. Dī ngō lī yī bā nē lō tō āng dāng bō dī chō rī. Tā zāng nī shiān nū gui lī tā mī chō. Dī nē jē, dī nē ā shūm, dī nē nē sī, dīndē chā chū yō rī. Tā dā rī kē sī bā nē nē chūk sō māng gu, chūk rī māng gu. Jīg sēm jēng gā xiā dā wā mō māng gu chū gu dū zhāng bā ān zhāngbō līng liā āshōm dī āng tāng bō jē dī nē jē dī jē, dī nē zhū shī jē, dī nē nē sī jē jē dā nē dī gāng dā yāng dāng dā pēng liā zhāngbō līng liā lō tō āng shī bā zhē gā yō rī sā kia chē shū mā rī dī lē yāng kō jīg zhāng mī shē nū gāng gā jīg dāb tū yā gā lō tō jī rī
1: xī rī dī wē lāng dī nē chō 로드비닝구 디니 슈로 벤조 시리
2: 조제 나게 제수 덕베 내라 페뉴 강자 유바타 내라 심주 난켄기 체리바 남기 투 남싱네 송 내니 조와 미리게 대탄라 펜도 유베 세리시 임바라 문제 난 유베 거르 쳔부디나 체리 난시 유
0: 네데 로도 셴데 멘저 가르 캐주얼에서 좀 미 순캄 데탈이야 하장 페부요리 제동국게 구주과자 개주게하다 도반에 아니 노브조게 세리 캐부 망부 오 다 네디 아니 미 순캄다 대화 대탄다 저와 유대 교시 리샤 미 대탄이야 고고체체 리샤 베네 차샤비네 딱제 지주 잠바 아니 네 쮸베 미드수 아니 차 차가 퍼슈 차나를 shikzi duze dinday mikse che shdu keba du jesan nede dinday minro che che dakze chung yor la ne an chi su an nede an zambulingi yongzha si chebi mene 아니 대단한 코베 사치질레 지기요리 디딘데 차데요리 디 차야가 금생 디야 가래서 내가 나로리 미 코베 급자 지게 지게 산시 신원스나 지기도 탄소 화합物스나 지기도 지게 학도도 베타 부지단 제가 주허 우세라 속바 지게 급제 망고지 하장게 망보여 봐 망보여 봐 마세 디야 아니 뒤세 뇽보여서네 내사 아니 내데 아니 정부네 갈이야 아니 대탄의 사실을 지기요래 데르게스 임베날에 지게 내다 제라 내다 제베 사실이 아니 용자스 아니 대탄의 신도 코아치리샤 아스제제 또 송고요래 제사 아니 녀슈아드 가레스소네 내디 진네 기도고 뉴부대요래 기도고 뉴부대사 zamlin shenu gundu dap togu yore, dipsu chiga yore. Nye ne, ne di, jige, detanda zhere, sachi zoji sonsa, mi tsangme, jugu yore, zamblin le. Juwe maze deri yinbi nale, bende cha xabi yinbi na, eri dobi, da, nyamzhi gyeso dobi, da, dingsangi, zhuwa mi, lunkangda zhuwa jesu na, nyingji li ya, 아니 급제 딘데 딘데 녜바도 최고고도 미송고나 레사제나로 급제 딘데 국에 있어야디 마땡기 제제 급제디 밀류칸을 핑거도 써야디 아니 데르케에서 차샤비네 내날 뒤대요레 내디 참물로고 툴이야 맞아 변조로 메셔 매브지 툴 공부래 디암은 제바 내디야 지금 사단디 잠부터부디 지금 누부 매다부지는 거지 좀 디야 말해 디양 네디 세리나 로네 쳬비베네 안 하장기 륜카블 펜버셔세 디신도 네글락테디 간돌미쇼 메브다 야네 네더부디 사토베미쇼 쳬브디 디야마레 다가 신도 데르케스 싱레 싱레 조르 교베 레리랴 망부지게 도나요 마레 지조 피게 따베디 세 교부 차대 디야 로 동차 치자 공로 제비 임비는 어느 되매 신뢰 다르네 중대하지 제사 신뢰 사디 오늘 장에 지게 고 미지 피게 조베 날래 개 침부지 임바 되게 세 임비 날래 신뢰디 개그부 조 자샤지를 찍어요 된대지 신도 신뢰 요지지 신뢰 당이 전에 편도다 지게 침부 유날래 급체게 벤조 돌려 지게 용구 맵 체가 열들에 이날에 신뢰사데 더게스 계급 되니 나자 계급기 지게 치조 랭게지를 지미야데 금세들 지게 치도 되매 신뢰의 주 신뢰의 주니 아니 조함이 피게 치 민보 마로 치 레리 마보 되 아니 지조 도스제제 피게 치인데요 대한 자와데 아니 내 조르교베 로토토 투데 딘데지레샤 제사 니에 슈아드 가르소도 나나즈 지게 네 야르게 당고 유비메니 네 장가 토르 마르디 네다 제레 시지 또 신제 디 점링게 토 롭종 제과 점블링 원튼 제려 롭종 제과 지다 디 신도 지게 조르 교베 신뢰디 야르게 당베네 디조 데르게 심 조자면 케제 지게 점 민바 지 체리게 토네 라제 사베 토네 시지 타베 토네 미경 징부터네 차례난 과실이야. 디 문제들이 쇼유라네 랭이다 로카세지 지기 내다 제레 신뢰 롭조 망부지 주잖아. 아니 딘데 신소. 다디 조디 금전 고바 투도 수수네. 아니 지기 조미 데타 조미 피게 아니 미네다 토레 아니 중대지 딘데 지르샤. 난 디야 지토네 로규리 니토네 교토다 딘데지 망보토네 세세 능고도 디 갭중다 로규다 제제제 다디 녜능규 심주 조르자 캡코 마레 제사 녜 지기 제시 이거 망보 젠 소도롭 제샤지 디나랴 노보다 추보다 마다바 망보 주요 시그리 아니 겐게주 데알랴 견제나야다 다시나야랴 아니 당라슈고이 토지치 드링 난투 슈차수 도체나
2: 스몰 헨게 팅디 내기 중베 로규 거기 남벽카 제비 슈스바이 레센 제메나 무튜네 변종기 내기 중림다 캐주시베 체리라 기시

0: 바슈
1: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코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에주람토르와 신비에 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다리니바두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 면주치구 강배 난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쿠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다 투시야부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다 균형치바 쪼네 쿠공수 군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치바 미게기 추딘라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급 장쇼캄 라베 추미 카나게급 로숨 옌키 원고컵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똑살 로체기 원고컵 겹교 꿀무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원고컵 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고 랑외 국송라 쇼 겹고 랑先你가 편라 디탕 용토

미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기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도인디엔 당가라그위 남방주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듀럽사비에 윤종 사르바인 윤종 사르비에 벽이 미리카기 미모남 듄디타 야즈인비에 듀럽기 년아 잠유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당에 예용기 미리 튼지 야튼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벽이 퇴응을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튼삼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도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벽이 주진 띵여태 겐강기 멍시 등부주와타 사두 겐강불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빙기 지지루양주여태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중기 라린 베드윤규 조드 호다 제유 베베 듀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 슈 그기 미리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듀르 사비 방기 베정 제주 라린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린 지도지 点别 지조 링루기 변종 사바 등지 베드 호다 제규이

0: 사투의 망초기 서동 초등 사자나마타 둘이 조치 모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고 수치 요구용 나고 사투 서동 초등로 지송키 능민 디탄로 송접치
1: 메베 상조 렌진 부이 긍지 기지 춤내 주바타 내 기님 보면인 군투양 면제 주미 내미 내바토 귤랑암베 참바 요젠기 내베디도 라미 기르기 향한 때에 공시 종목이 매도 팀지에 징배된 것 팀무 주시는 때에 人间日比上网对着写网